0: 마주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이고 경쟁이잖아요.
1: 그래서 비교는 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뭐 누가 더 앞섰는지 누가 더 나은지가 우리 눈에는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0: 아, 맞습니다. 산의 높이가 각각 뭐 다르고 산마다 뭐 1000m 뭐 어떤 산은 8000m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곤 하지만
1: 네.
0: 만 미터 상공에서 바라보면 그냥 다 평지일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아,
0: 그러니 누군가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업신여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또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부르심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이겠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추월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거겠죠.
0: 아멘, 아멘.
1: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충실하게 가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1: 아멘.
0: 자, 오늘도 이런 귀한 마음과 복된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모든 방송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또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네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방송부 내에서
1: 네.
0: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누고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아침 방송, 이전 생방송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무림고수, 성경의 무림고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1: 네.
0: 거기서 이제 그 대학생, 그 어떤 여학생 두 사람이 나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 한 구절만 계속해서 수천 번씩 막 되뇌는데 그게 엄청난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도 그럴진데 네 구절을 우리가 하루에 붙잡고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계속해서 또 되뇌고 했을 때 그게 능력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선포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구절 준비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 계속해서 붙잡고 되뇌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심겨져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근데 그 한 구절만이라도 그런 능력이 있을진데. 자, 두 번째 말씀 구절입니다.
1: 네.
0: 오늘 전해드리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렇습니다. 네. 남에게 막 이것저것 나 이렇다 저렇다 으스대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냥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말씀은요. 제가 낙심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0: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앞설 수 있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주님께 온전히 저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0: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0: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드람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말씀 씨앗 네 구절. 정말 여러분 능력이 될 겁니다.
0: 네.
1: 여러분께서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엄청난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오늘 말씀 씨앗 네 구절 여러분께서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하나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네.
1: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아주 활짝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1: 그렇습니다.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휴일이니까 여러분께서 네.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넉넉하게 좀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은 이제 출근길에 그 극동방송을 차에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오늘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애청자들만 오늘 방송을 좀 들을 아. 듣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아.
1: 그 청취자의 빈자리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로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면서 자 아무튼 지금 키워드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또 지금 나가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자, 그냥 라디오로만 청취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청취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몇 글자일까요, 집사님?
0: 오늘은 세 글자입니다.
1: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어김없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또 오프닝에서부터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죠. 그리고 콜링이죠.
1: 콜링. 콜링을 우리말로 좀 표현해보면. 네. 그리고 이거 이 찬양 힌트를 좀 드려보면 아~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노골적으로 이 단어를 숨겨서 좀 찬양을 부르려는 게 아니라 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키워드 세 글자 힌트를 드린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0: 아하.
1: 너는 내 것이라.
0: 아멘.
1: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오늘 핵심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0: 오늘의 키워드가 발표되면 제가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1: 어, 그래요?
0: 네, 기대됩니다.
1: 일단은 오늘 제일 끝글자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0: 심입니다.
1: 심자. 그렇습니다. 자, 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0: 네.
1: 우리가 각각 이것을 받은 대로
0: 아멘.
1: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할 텐데.
0: 그렇죠.
1: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글자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1: 바로
0: 부르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부르심이었어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부르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또 귀한 이제 기도문 작성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0: 네. 네
1: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집사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라는 아. 게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0: 아, 제 네.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오늘 새벽 말씀이 예. 문효주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인데요.
1: 예, 예.
0: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1: 어.
0: 그
1: 어떤 말씀입니까?
0: 숙명에서 사명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1: 숙명에서 사명. 네.
0: 자 봅시다. 숙명이 있고 운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1: 네네.
0: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돌이 하나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1: 예.
0: 그러면 앞에서 돌이 날아오면 내가 이걸 피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이건 예. 뭘까요?
1: 이거는 피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숙명인가요?
0: 이건 운명입니다.
1: 운명. 아, 운명.
0: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거죠.
1: 예.
0: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뒤에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0: 숙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나 자녀 같은 경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은 뭐냐면
1: 사명.
0: 돌멩이가 앞에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이건 사명인데요. 즉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치를 깨닫는 자는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운명처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간다고
1: 나아가서
0: 해요.
1: 막고
0: 네.
1: 때로는 그러니까

0: 공격하고.
1: 그러니까 네. 일단 내가 있는 이 환경을 피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함께함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키워드와 너무 잘 어울려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
1: 아멘.
0: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휴일인데 또 직장 나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0: 네네.
1: 이럴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라 사명이다 네.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을 네.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겠노라라는 그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주님의 정직과 성실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천해 나가면서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풍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그만하고 또 찬양곡 들을까요?
0: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 우리 방송의 빈자리를 좀 잘 채워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씨앗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말씀 네 구절 잘 챙겨서 오늘 든든히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1: 네.
0: 영적 영양제로서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요.
1: 네 부르심입니다.
0: 부르심. 자,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최덕신 네, 우리 사역자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영으로만 이라는 아. 곡이 있어요. 이 시작부터 바로 가사가 나오거든요.
1: 네.
0: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만족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선포로서 일상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장창희 PD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저는 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장창희 PD입니다. 네. 네. 아, 아무튼 자, 영으로만 찬양 함께 듣고 왔어요. 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0: 아멘.
1: 이 선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오늘 씨앗 이미지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 보면서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해 주셨던 그 문 목사님.
0: 네, 문효준 목사님. 네,
1: 새벽 예배 말씀.
0: 네.
1: 숙명, 운명, 사명.
0: 사명.
1: 아, 기억하게 됩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운명, 그리고 숙명.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방송 앞서 들은 분들께서는 돌멩이 비유를 또 가슴 깊게 좀 새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정말 본인이 처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판단으로 일이 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1: 네.
0: 하나님과 나와 1대1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있는 곳에서 이곳이 나의 부르심의 장소이다. 사명의 장소이다. 뭐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뭐 여러 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아,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가
0: 네.
1: 잘 고민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것 같거든요.
0: 네, 그리고 저도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방송국 오는 길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 아, 할렐루야.
0: 저희 가족들 지금 다 자고 있거든요.
1: 아,
0: 휴일이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가 정말 감사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극동방송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0: 네.
1: 이렇게 청취하고 계신 것도 적극적인 부르심의 자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 열심히 함께 오늘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0: 네.
1: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부르심입니다.
1: 부르심입니다. 자, 말씀 네 구절씩 또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9330번 씨앗이라고 신청하시고 다 말씀의 영양제 보약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도 말씀 영양제 씨앗으로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잘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8457번님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0: 네.
1: 9572번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확인하셨죠?
0: 부르심.
1: 부르심이라고? 아마 저희가 방송 중에 몇 번 언급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예측 사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1: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센스를 떠나서 네, 센스를 넘어서 저희와 정말 영적으로 교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0: 네.
1: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자, 3013번님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순종 씨앗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근데 오늘 3013번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오늘 전반적인 메시지와 딱 연결이 되는 것이
0: 네.

0: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르심에 좀 충실히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맞아요.
0: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명자의 또 소명자의 모습이 아닐까.

0: 너무나도 깊이 공감된다고 7638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게 참 너무 뿌듯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요. 너무 기쁘네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낙심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로 지배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아까 고속도로 차도 그렇고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추월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1: 그럼요.
0: 우리 옆에 추월하면 그냥 가. 안녕 잘 가. 하면 되는 거지.
1: 특히 그리고 요즘에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0: 맞아요. 네.
1: 네, 괜히 뭐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0: 맞아요. 추월하면 잘 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떤 안전한 그 어떤 여정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에 집중하면 나아가면 될 것 아닌가.
1: 네, 그리고 주변에 잘 되신 분이 있으면요 박수 쳐드리고요.
0: 맞아요.
1: 또 맛있는 것도 얻어 드세요.
0: 그래서 4633번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5013번님 문자네요.
1: 네,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을 잘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잘 전해지면 좋겠고요. 자, 8411번님 문자.
1: 네, 딸이랑 휴일 맞아서 놀이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37세 골드미스인데요. 믿음의 BP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저는 8411번님께서 37살이라고 하신 줄 알고 따님이 37 나이인데
1: 네.
0: 빨리 배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딸과 오늘 가장 좋은 정말 설레는 그런 추억 잘 쌓으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따님도 이제 곧 좋은 짝을 만날 테니 머지않은 이 시간을 빨리 좀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만남의 축복 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0: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정말 저는 감히 좀 얘기해 봅니다. 딸과 놀이공원 가기가 이제 나중에 쉽지 않아질 겁니다.
1: 네, 피디님은 따님 없으시잖아요.
0: 아, 네.
1: 그렇죠.
0: 따님이 곧 짝을 만나서 이제 바빠질 테니
1: 네.
0: 미리미리 잘 놀아두셔.
1: 아마 남자친구분과 놀이공원 갈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2391번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떠오릅니다. 휴일이지만 출근 준비하면서 들어봐요. 자, 오늘도 귀한 기도문 감사합니다 라고 네. 문자 주셨는데 사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뭐 제가 선곡하진 않았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마음이 힘입어서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572번님
1: 체중이요 67kg였는데 65kg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일단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하던 체중이 점점 빠져나가 을 보면서 일상의 식단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일상의 생각과 언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1: 네.
0: 건강한 식단으로 꾸준히 그걸 실천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또 이 체중을 또 말씀과 연계해서 보내주 주셔서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일상의 모든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1: 네.
0: 그만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0: 4420번님께서 이제 또 경기도에 카페 운영하시는데 자,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 어머, 이번에는
0: 빵이네요, 빵.
1: 야, 저번에 그 라떼로
0: 이제 아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 예술 라떼에 이어서 이번에는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커피에 또 작은 빵이잖아요.
1: 네.
0: 예수빵 제가 만들었습니다.
1: 와.
0: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또 만들어봤습니다 하면서 야 너무 예쁩니다.
1: 4420번님 정말 솜씨가 대단합니다.
0: 진짜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사진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4006번님이시네요.
1: 네, 장피디님, 박집사님 반가워요. 저도

0: 오늘 일해요. 근데 하나도
1: 안 힘들어요.
0: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늘 동행하시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 PD님의 씩씩함과 또 박 집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힘이 나게 합니다. 축복해요.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1: 자, 4006번님의 문자 참여 그리고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참여가 저희를 들썩이게 합니다.
0: 그럼요.
1: 저희를 춤추게 합니다.
0: 네, 우리는 함께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의 배터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들에 요동될 때 속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6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자, 이런 것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지금 1566번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1: 자, 그 잘하고 계신 것에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사랑나무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저희 또 희망 찾아봐야겠죠.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부르심입니다.
1: 자, 부르심, 씨앗, 영적 보약 두 가지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0: 불쑥 찾아가서
1: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격 출장 인터뷰 시간
0: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자,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더욱더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0: 네, 그래서 매주 사랑이들한 월요일 일부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PD님께서 매주마다 수고하고 계신데요.
1: 네,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뭐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이라 네. 생각하고 열심히
0: 부르심.
1: 나아가고 네. 있습니다. 자, 매주 제가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장 PD님께서 지난주는 멀리 다녀오셨잖아요. 서산 다녀오셨죠.
0: 아, 서산 갔다 왔죠.
1: 네. 네. 이번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0: 아, 이번주는 그렇게 멀리 갔진 않았습니다.
1: 힘드셨군요.
0: 아, 대전 중구. 중구의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1: 네.
0: 자,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1: 네.
0: 예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는 더 가까이 갑니다.
1: 아. 아,
0: 다음 주는 정말 더 가까이 갈 예정이고.
1: 우리 PD님 올 한 달간 너무 바쁘셔가지고.
0: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섭외하다 보니.
1: 네.
0: 네. 섭외하다 보니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좀 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지만
1: 아이,
0: 다시
1: 좋습니다.
0: 좀 멀리 나갈 겁니다.
1: 아이, 걱정하지 좋습니다.
0: 마시고.
1: 네. 네.
0: 희망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디든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어디에서 희망의 소식을 희망의 뉴스를 또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교훈으로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코너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두가 위기위기라고 할 때
1: 네.
0: 우리는 희망 희망 희망 희망 더 노골적으로 희망 희망 희망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1: 네.
0: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희망찾기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묻기 위해서 대전 중구 선화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저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오늘의 목적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화성결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차승환 목사님을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신년 가운데 귀한 교훈으로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0: 자, 이제 목사님과 만나기로 한 접견실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선화 성결교회 너무나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2: 맞습니다.
0: 아, 목사님 먼저 방송 가족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해 주시고 또 인사 말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선화 성결교회 차승아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 청취자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5월이 다 가기 전에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남은 5월 잘 보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짧게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2: 예.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갖고는 전혀 아무런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0: 아멘. 5월이 이제 끝자락이지만 다행인 거는 아직 5월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또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원인을 진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1: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위기는 높아진 경제력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높아진 경제력이요? 네.
1: 솔로몬 시대 때 처음에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빡 붙잡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연휴 때나 휴가 때는 해외여행 가고 며칠씩 여행 다닐 만큼의 또 경제력 때문에 하나님한테 굳이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한 그냥 좋은 삶의 유익함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점점 사라진 것 저는 이것이 한국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그리고 문화 수준이 올라간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1: 그렇지.
0: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더 많이 향하게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몰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됐다라는
1: 네,
0: 그것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좀 피폐해지고 더 공고해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예. 경제력은 60년, 70년대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졌고요.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 또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잘 선용하지 못한 그 인간적인 이기심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세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희망적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든지 그런 메시지들이 이 한국 사회 전반에 좀 있었다면 지금은 부정적 언어들이 정말 가득가득하고
1: 맞습니다.
0: 다들 서로서로가 더욱더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것이 참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닌가
1: 예,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암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이고 언제나
1: 맞습니다.
0: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본론으로 넘어가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한국교회의 희망은 뭐 전통적이긴 하지만 예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아멘. 네.
1: 세계에서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련회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내려지는 많은 예배들 점점 예배가 좀 사라지는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없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예배를 계속해서 붙잡고 지켜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지켜왔고 이 한국 사회를 지켜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니까
0: 아멘.
1: 그것이 사람들과의 친교나 교제 갖고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0: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를 타협하고 예배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1: 예, 맞습니다. 예. 더 예배를 붙잡는 교회,

0: 예배를 붙잡는 성도는 살아남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마다 그래도 어쨌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네. 있고요. 수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코로나 때도 그렇게 정부에서는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에 희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1: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고 예배를 축소시키기 시작한 때부터 점점 우리 교회가 위상이 예전만 못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0: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지켜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목사님,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목사님의 지혜와 교훈을 좀 구하고 싶거든요. 다음 세대에는 그럼 어떻게,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0: 저는 부모님들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의 믿음이요? 네.
0: 한국은 유교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기대나 그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보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간절함이 마치 모세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요게배처럼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같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부모의 그 간절한 믿음들. 지금도 여러 교회들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저희 교회도 금요 심야에 처음에 할 때가 자녀 축복을 위한 기도할 때 자녀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다음 세대에 있어서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이전에 이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의 마음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0: 예,
1: 라는 말씀을
0: 맞습니다.
1: 예. 사실 좀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차려야겠군요.
0: 맞습니다.
1: 영적으로
0: 네. 지금 부모님들이 막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 성적보다 진학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살아나고 있고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뜨거운 자녀들 의미 없이 그냥 좋은 학교 진학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이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그냥 점점 믿음이고 흥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교회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면밀히 그 중심을 살펴보게 되면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게 된 것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나라 없이 살지만 그 속에서 신앙의 그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도 그들은 하나님 믿는 선민의 그 의식 갖고 나라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믿음이 세워졌고 붙잡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가정만 살게 될 거라 좀 믿습니다.
1: 바꿔서 말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있다면 다음 세대는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고
0: 물론입니다.
1: 변화된

0: 수 있고,
1: 아, 그렇습니다. 네.
0: 다시금 엄청난 역사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1: 예.
0: 라는 것을 우리, 정말 바벨론 그 포로 70년, 그것도 너무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1: 예, 나라는 없어졌지만, 믿음의 가정이 있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걸 회개하고, 모여가지고 자녀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준비되어 있었고 70년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0: 자, 우리 많은 부모님들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이 그 자체로 이제 다음 세대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짧게 권면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대한민국의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사회적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는 꼭 크리스찬이 들어있어서 또 그런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믿음의 성도들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작은 예수로 살고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작은 예수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주님 마음 품고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회는 믿음의 사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신앙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때 그것이 이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향해서 또 전파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짧게 좀 축복의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끌어 오셨으니 하나님 이 혼란한 중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작은 예수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나라, 민족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열정들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 퀴즈를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내용들을 잘 담아내셔서 퀴즈를 출제해 주셨다고 제가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1: 네.
0: 목사님 오늘 희망 퀴즈 어떤 퀴즈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고 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으로 거룩하여짐이라를 퀴즈로 냈습니다.
0: 자, 여기

0: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순서가 틀려도 괜찮습니까?
1: 아, 예, 뭐, 그러니까 순서는, 네,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성경 예.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지만 일단 순서가 맞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틀려도 괜찮다라고 목사님께서 다행히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잖아요.
1: 네.
0: 두 가지인데 둘 다 두 글자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리고 제가 가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표현이거든요.
1: 아, 그렇습니다.
0: 제가 사랑했더란 방송을 하면서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드리는 게 하루에 말씀 네 구절씩을 드리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이게 약간 그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습니까?
1: 아,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네요.
0: 알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게 약간 선하성결교회의 어떤 가치관과 혹은 교회 방향성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까?
1: 예,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0: 2026년.
1: 네, 맞습니다.
0: 선하성결교회가 네. 이것과 이것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네. 소망하면서.
1: 아멘.
0: 자, 그러면 퀴즈 출제해 주셨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성도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것과 이것입니다. 우리의 맞습니다.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오늘 퀴즈의 정답을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실 텐데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제가 그냥 상품권을요.
0: 어머나, 이 상품권이요. 아니, 지금까지 중에 상품권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까? 네. 뭐 저희가 특별히 뭘 재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0: 예.
1: 그냥 작은 상품권을
0: 작은 상품권을
1: 네.
0: 지금까지 상품권은 없었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께서 지금 너무나도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몇 분에게 준비하셨을까요? 아니,
1: 예. 세 분
0: 네. 심지어 세 장이나 네.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상품권입니다.
1: 네.
0: 자, 여러분 백화점 상품권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막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귀한 상품권 선물을 챙겨 들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교회의 희망은 예배입니다.
0: 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날로날로 거룩해지는 교회, 선하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자, 오늘 선하성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과거에는 그 주변에서 깡통교회라고 불렸대요.
2: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원로 목사님, 그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이시죠. 초대 목사님께서 지붕을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양철 지붕 뭐 그런 것을 직접 공수해 오셔가지고
2: 아.
0: 거기에 지으시고 막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서 깡통 교회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오랜 전통과 또 역사를 자랑하는 또 견고하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인 선하성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2: 네, 오늘도 차승환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예.
2: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0: 맞아요.
2: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또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퀴즈 주셨잖아요.
2: 네.
0: 이것과 이것으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을 텐데 마땅히
2: 아.
0: 그렇게 해야 할 텐데.
2: 네.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이
0: 맞아요.
2: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 집사님께 전해드렸어요.
2: 네.
0: 집사님께 갖지시면 안 됩니다.
2: 아.
0: 갖지 마시고 우리
2: 아, 세 장입니다.
0: 세 장의 S 백화점
2: 네.
0: 상품권입니다.
2: 네.
0: 여러분께서 이제 잘 도전하시고 선물 당첨의 영광을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퀴즈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서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디모데전서 4장
0: 5절이죠.
2: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로 거룩하여 짐이라.
0: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있겠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피디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죠, 정답을.
0: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뜰 안에서 또 두 가지의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과 이것으로 거룩해지기 위한 네, 그런 선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선화성결교회가 이제 표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선화성결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것과 이것으로 거룩해져 가는 교회라고 제가 또 언급했기 때문에
1: 네.
0: 네. 아 근데 뭐 좀 집사님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힌트가 가능할까요?
1: 아 우리 가장 기본이 돼야죠. 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0: 네.
1: 말인가?
0: 네네
1: 기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뭐 굳이 좀 순서를 좀 제가 알려드리자면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앞이고요.
1: 아
0: 기억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게 뒤입니다.
1: 와
0: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앞에 두 글자의 단어고요. 기억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게 뒤에 두 글자의 단어인데
1: 네.
0: 앞에 거는 약간 책을 좀 연관시켜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책을.
1: 네.
0: 뒤에 단어는 약간 무릎.
1: 네.
0: 무릎을 좀 생각하시면 약간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1: 네.
0: 그리고 두 손. 약간 뒤에 거는. 두 손 뭐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해 주시면
1: 정답 모르겠으면 얼른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이고요. 샵 9330번으로 지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자 흐르고 있는 찬양 오늘 들려드린다 약속드렸던 찬양이죠.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자, 하나님이 부르신 피아워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란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네.
0: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선화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님께서 또 퀴즈를 주셨습니다.
1: 네, 네. 지금 정답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음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게 앞에고 기억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두 글자의 단어가 뒤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1: 네.
0: 순서가 틀린 분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1: 네.
0: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1: 네.
0: 소개해 주실까요?
1: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0: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 당첨자에게 백화점 상품권. 근데 금액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1: 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0: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우리 네. 모두가 이것과 이것으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정답은
0: 바로
1: 말씀과 기도입니다.
0: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1: 아멘.
0: 선화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님께서 퀴즈 출제해 주셨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 남겨주셨어요. 오늘 자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1: 아, 오답이 한

0: 믿음 기도가 있어요. 아, 미음의 초성 구구이자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세트가 되겠죠. 자, 7051번님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친정어머니 척추 압박 골절로 부산에서 공주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계신데 저희 어머님 치유돼서 일상생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1: 아,
0: 간절한 네. 또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자, 5114번님 문자 소개해볼까요?
1: 네, 말씀과 기도 정답이고요. 저도 딸이 셋 있지만 요즘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 많은 깨달음이 있네요. 5114번입니다.
0: 자, 아마 지금 5114번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1: 네.
0: 따님들이 이제 딸 셋, 이제 셋 딸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속히 교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1: 아멘.
0: 1990번님도 문자 주셨고 8457번
1: 네, 말씀과 기도로 날로날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청주 승리하는 교회 운동회 가면서 듣습니다. 상품권 꼭 우리 방송 가족분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께 퀴즈 당첨됐다고 상품권 드리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
1: 네.
0: 2518번님. 자, 9713번님.
1: 네, 정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친정 엄마가 파킨슨으로 몸이 더 못 움직이고 계세요.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몸은 어렵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길 늘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런 또 자녀의 마음을 또 전했네요.
0: 말씀과 기도 붙잡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9775번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1: 아, 네.
0: 하시면서 휴일에도 저희 집에 두 분의 목소리가 흘러 넘쳐서 감사하고 찬양이 넘침에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최고세요.
1: 네.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0: 할렐루야. 자, 3258번님 문자까지 네, 소개해볼까요?
1: 남편 집사에 바쁘게 한 일로 또 생일이신가 봐요.
0: 네.
1: 마이산 또
0: 가보면서
1: 보냅니다. 문자
0: 보낸다고
1: 정답 말씀과 기도.
0: 아마 운전 중이라서 굉장히 급히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정답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 자, 정답 말씀과 기도입니다. 대전에서 레미콘 건설기계 운영하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전파 선교도 하고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8692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 분 더 좀 선물 당첨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1713번님.
1: 네, 축하드립니다.
0: 말씀과 기도 1713번님. 자, 마지막 한 분은 우리 박 집사님께서 선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1: 3258번님, 지금 마이산 가고 계신 분.
0: 3258번님.
1: 네, 생일 기념.
0: 네, 생일 기념으로.
1: 축하드립니다.
0: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당첨 문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1: 네.
0: 준비된 수량이 3장밖에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1: 네, 다음 기회에 또.
0: 네. 자, 오늘 2부 시간도 좀 열심히 또 선물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선물 당첨의 영광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 부르심이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사랑해들한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잊지
1: 아멘.
0: 마시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예배 회복이다 라는 거 가슴 깊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차승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자,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한가영의 찬양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기도.

5월 25일 월요일 사랑이 뜰한 묵상 노트.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난다. 거창하고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선배들이 아닌 김곤사님, 박집사님, 이집사님 등등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난다. 한 권사님이 60줄이 넘으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날보다 폭풍우 치던 밤에 저는 더 깊은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의 고백처럼 햇볕이 따사로운 날보다 폭풍우 치던 밤에 저는 더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아마 그건 기도의 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깊은 교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인생의 음울한 골짜기에서 신음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덧없이 쓰러질 인생을 뒤흔드셔서 우리의 간증의 색시를 짓게 하시고 그것을 한 올 한 올 엮어 아름다운 테피스트로 직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리 황량한 험곡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마침내 복음의 꽃이 피고 생명의 시내가 흐를 것이다. 우리 인생이 나오미를 따랐던 루처럼 목자 되신 주님만 바짝 따라 걷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0: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이번 주 사랑의 뜰 안에 장식해 주십시오.
0: 뜰안 인사말 컨테스트.
1: 자, 이 시간은요, 말 그대로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뜰 안에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0: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단어로 시작하는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최종 선정된 인사말은요, 다음

0: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1: 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심사해 주실 특별 심사위원 청취자 대표분을 모셨는데요. 짧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고 극동방송에 정말 자주 발걸음 해주시고 네.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 모든 직원을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 네.
0: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남북교회 여동 장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장로님. 감사합니다.
0: 자, 하지만 심사위원의 자격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 극동방송 애청자들만 좀 특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자리이니만큼 장로님께 자격 요건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의 자격, 극동방송을 향한 애정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유익한 항아리입니다.
0: 유익한 항아리? 네.
2: 아,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2: 이것은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으로 만드시는 그릇은 크든지 작든지 항상 큰 기쁨과 평화가 채워질 것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릇일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유익한 항아리 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했는데 제가 만난 극동방송이 바로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고 제가 만난 운영위원 분들의 삶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극동방송은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했고 이 말씀을 전파로 듣는 청취자들의 삶에 힘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제게는 은혜와 축복의 교제들로 제 삶이 풍요로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극동방송은 제가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사랑과 위로, 격려를 가져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그날 모든 새끼를 대전 극동방송에서 먹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0: 야.
2: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저에게는 소중한 곳입니다. 지금은 감사함으로 그 항아리의 사랑을 따로 떼어 채워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 성미의 항아리가 있어서 어머님이 성미쌀을 가져다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대전 극동방송 항아리에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는 깨끗함이 있기에 생명을 닮을 수도 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기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그러기에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이라고 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까이 있어 만나고 들을 수 있는 곳, 극동방송이기에 저에게는 유익한 항아리 같은 방송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은 것에만 몰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빈 항아리로 부르신 진짜 목적은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1: 와,
0: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0: 아, 극동방송 유익한 항아리고
1: 네.
0: 내가 그 극동방송 유익한 항아리 가운데 내가 조금이나마 그 무언가를 채워둘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1: 네.
0: 네.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는 항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유. 애청자 인증 됐겠죠?
1: 아유, 진짜? 물론이죠.
2: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0: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2: 감사합니다.
0: 네. 자, 공식 오늘, 특별심사위원. 인사말 특별심사위원이 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애청자 인증은 되셨고요. 자, 오늘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장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 장문

0: 키워드를 장로님께서 어떤 단어를 선정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 항아리.
0: 항아리? 항아리요?
2: 네, 오늘의 제시어 항아리입니다.
0: 항아리.
2: 아, 와, 어려울 항아리.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근데 굉장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네. 열변을 토해주신 그 부분이 있기
2: 그렇죠.
0: 때문에 그 감동이 분명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꽤도 전달됐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늘 너무 어떤 명문장이 나올 것만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2: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로님께서 나눠주신 그 항아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샵 9330번으로 인사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약간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팁을 먼저 좀 드리자면 집사님 길이가 어떤 게 좀 당선 확률이 높을까요?
2: 일단 저희들이 방송 막 시작할 때 인사말로 하기 때문에 예, 예.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요. 자. 한 문장 정도 맞습니다.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끔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네. 항아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그렇죠.
0: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항아리라는 단어를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장로님, 어떠한 문장을 좀 가산점을 주고 가중치를 주실 예정인지 지금 핌사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0: 네네. 많이 생각하셨어요?
1: 항아리라는 네. 단어에는 따뜻함이 가득해야 되고
0: 따뜻함
1: 위로와 희망을 주는
0: 위로와 희망
1: 있었으면 네.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따뜻함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포근하면서도 좀 이제 약 너무 냉정한 느낌이 아니고 따뜻한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면 더더욱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의 제시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제시어는 항아리입니다.
0: 항아리. 오늘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 네.
0: 여러분께서 극동방송을 향한 감사한 마음과
2: 그렇죠.
0: 또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해 주시면 그것이 높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2: 네.
0: 생각이 듭니다.
2: 장로님 말씀처럼 따뜻하게 또 위로와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문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지금부터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 특별히 저는 좀 이런 좀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출근길이라든지 일상의 현장이 아니라 휴일의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2: 네.
0: 참여자가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도전하시면 여러분께서 선물 당첨과 인사말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2: 확률이
0: 거
2: 높죠.
0: 말씀을
2: 확률이
0: 좀 드려봅니다.
2: 높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0: 자, 지금 150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복음과 축복의 통로 극동방송 이렇게 보내시면 일단 항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2: 네, 오늘의 제시어는 항아리입니다.
0: 항아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2: 네,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좋네요. 1507번님.
0: 1507번님 다시 문자 주셨어요.
2: 네,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방송입니다.
0: 그럼요.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좋네요.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자, 그리고 사랑의 뜰안에 대한 수식보다는 이 극동방송에 대한 그런 접근으로 해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고요. 선정 확률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사랑의 뜰안 인사말 콘테스트. 오늘 청취자 대표 특별심사위원 대전 남부교회 여두홍 장로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사랑 이야기의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주님의 숲.

0: 자, 뜨란 인사말 콘테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뜨란 인사말 콘테스트 함께 하시는 분은 대전 남부교회 여두홍 장로님께서 자, 오늘 정말 뜨겁게 네. 극동방송을 향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1: 네, 정말 옆에서 뵙고 있는데요. 정말 얼굴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나타나십니다.
0: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고
1: 너무 좋으세요.
0: 삶이 이제 그 어떤 얼굴에서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자, 장로님 오늘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2: 네.
0: 자, 오늘 제시어, 네, 오늘 뜨란 인사말 콘테스트의 제시어가 뭘까요?
2: 항아리입니다.
0: 항아리. 항아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응모하신 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소개해드렸던 1507번님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방송 문자 주셨고 자 6393번님께서는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1: 네.
0: 자 이거는 아마 인사말로 쓰기엔 조금 길이가 길 것 같긴 한데.
1: 네. 그래도 참 좋네요. 네.
0: 항.
1: 아 항상 감사한 방송.
0: 아.
1: 아주 아주 좋은 방송.
0: 리.
1: 리본으로 행복을 전하는 방송. 사랑의 리본으로 사랑을 선물하는 방송. 극동방송 사랑해요.
0: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근데 판단은 우리 여동 장로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
1: 네.
0: 자, 세 개를 먼저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로님. 한번 번호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1701번님이시네요.
1: 네. 말씀 담고 찬양 담은 기쁨의 복음 항아리 극동방송.
0: 기쁨의 복음 와. 항아리. 이야, 멋진데요. 자, 기쁨의 복음 항아리. 이거 우리 여동 장로님 좀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2: 공감됩니다.
0: 굉장히 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2: 네, 높은 점수를 갑자기 드리고 싶어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예, 평가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면서. 자, 그리고 5976번님이시네요.
1: 네, 극동방송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항아리입니다.
0: 생명의 복음의 항아리다. 네. 라는 거. 이렇게 정말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겠죠.
1: 근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정말 잘하고 계시는
0: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문자들이 정말 좋습니다.
0: 근데 항아리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시적이고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2753번님도 도전해 주셨네요.
1: 네,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의 항아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0: 여러분 삶의 은혜의 항아리가 가득

0: 가득 넘쳐서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주셨고요. 자, 5020번님이시네요.
1: 네, 정겨운 항아리처럼 오래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0: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23번님, 거룩한 보혈로 모태에서부터 지명받은 우리 축복합니다. 여기는 사랑의 뜰 아닙니다. 라고 문자 주셨으나, 자, 항아리가 안 담겨있네요.
1: 네.
0: 항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1: 여기서 조금만 항아리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3784번님 첫 참여해주셨네요.
1: 네, 사랑과 믿음의 항아리를 꽉꽉 채운 극동방송입니다. 어, 좋습니다.
0: 어린 시절부터 항상 자동차에서 또 집에서도 극동방송이 나왔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오늘 학교 안 가고요. 엄마랑 함께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파이팅!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도전해 주셨어요. 와, 이건 근데 문장력이 대단한데요. 사랑과 믿음의 항아리를 꽉꽉 채운 방송. 어, 장로님,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이 학생이 보낸 문자도 좀 이제 후보권에 좀 들어갈까요? 어떻습니까?
2: 어, 갑자기 또 후보권에 들어왔습니다.
0: 어, 굉장히 유력하게 네. 지금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013번님.
1: 네, 서통과 기적의 극동방송. 예전에 전도했던 제 친구가 교회를 아직 안 나가고 있었던 중에 큰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에서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친구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알려달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어, 그래요? 3013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일단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기가 쉬운데 일단은 우리 장로님 모셨으니까 네. 여쭤봅니다. 장로님.
2: 네.
0: 어, 혹시 이 친구분께서 대전 중구쯤에 살아요?
2: 네.
0: 대전 중구에 특별히 좀 대흥동 인근에 좀 사신다라고 하면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2: 어, 그쪽에는 말씀을 잘 전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0: 네.
2: 대흥동 사거리에.
0: 대흥동 사거리에.
2: 대전 남북교회.
0: 대전 남북교회.
2: 유명렬 목사님이 심호하신 교회인데.
0: 네.
2: 거기 가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사랑과 계획들을 알 수 있습니다.
0: 장로님의 모습을 뵈니까 대전 남북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가 좀 드러나는 네. 것 같습니다. 대전 남북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대전 남부교회 여두홍 장로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찬 항아리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3393번님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아, 3013번님께서 극동방송에 전화드리면 되죠? 아, 맞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 특별히 어, 이 방송 가운데 어, 혹시 지역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추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165번님 문자네요.
1: 네, 항아리 어, 빛으로
0: 소금과 빛이 넘치는 항아리다. 아,
1: 빛과 소금이 넘친 항아리.
0: 네, 그렇습니다. 1454번님.
1: 네, 극동방송 항아리의 복음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가득 담아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크게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0: 아, 근데 약간 이미지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과 은혜를 가득 채워서 항아리에 가득 담고 뿌리는 거죠.
1: 와.
0: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축복으로 뿌리고.
1: 네. 네,
0: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1: 아,
0: 같아요.
1: 오늘 장로님께서 좋은 제시어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네. 귀한 문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7875번님.
1: 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감동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배달하는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사랑과 감동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배달하는 극동방송.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뭐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쁨과 사랑이 담긴 구원의 항아리, 예수님이 답입니다. 3393번님. 약간 저도 이런 좀 선언의 표현이 축복의 인사말로 좀 사용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3393번님의 문자도 너무 소중하고. 자, 3546번님이시네요.
1: 네,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요술 항아리 극동방송.
0: 어, 이 표현이 너무 좀 재밌네요.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생명이 숨쉬는 항아리,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의 극동방송. 또 4035번님 문자 주셨고.
1: 네.
0: 3393번님이요.
1: 네, 믿음, 소망, 사랑의 항아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0: 와, 이분은 아까 참여해 주셨는데 어, 정말 대단한데요. 자, 4640번님 문자까지.
1: 네, 자. 돋보이는 항아리보다 그 안에 담기어 항아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와, 아. 이것도 너무 따뜻하네요. 어. 따뜻하네요. 돋보이는 항아리가 되기보다는 화려한 항아리가 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기어 항아리를 빛내주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1: 아.
0: 뭐 이렇게 저희가 인사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장로님께 이제 여쭤봅니다. 장로님, 저희가 인사말 이제 쭉 받아봤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0: 근데 일단 저희가 세 분으로 좀 추려야 되거든요. 장로님 일단은 세 분 추리는 거 가능할까요 지금?
1: 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맨 처음에는 정했는데 자꾸
0: 바뀌었어요?
1: 자꾸 바뀌고 이렇게 했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에는 첫 글을 올렸던 분에게 네. 우선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0: 일단 세 분이고 네. 마지막에 한 분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일단 세 분. 네. 세 분 좀 말씀해 주시죠.
1: 그래서
0: 선물 받으실 분.
1: 네, 처음 글을 올렸던 1507.
2: 1507.
0: 1507번님.
1: 그리고
0: 복음과 축복의 통로 극동방송.
1: 네, 그리고 네.
0: 그러고
1: 우리 초등학생
0: 초등학교 6학년
1: 3784.
0: 3784번님.
2: 네.
1: 그리고 마지막에는
0: 자, 몇 번일까요?
1: 4640번.
0: 4640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 세 분 중에서 이번 한 주를 빛낼 공식 인사말을 선정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집사님께서, 박 집사님께서, 세 분의 인사말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4640번님.
2: 네. 돋보이는 항아리보다 그 안에 담기어 항아리를 빛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너무 좋고. 아까 이제 여두홍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사 포인트를 잘 담아내고 네. 있는 것 같아서요.
2: 따뜻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0: 위로와 또 희망이 되는 메시지니까요.
2: 네.
0: 자, 그리고 3784번님.
2: 네. 사랑과 믿음의 항아리를 꽉꽉 채운 극동방송입니다.
0: 야, 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필력이 대단합니다.
2: 네.
0: 자, 그리고 네. 1507번님이시죠? 네.
2: 복음과 축복의 통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
2: 잠깐만.
0: 여기죠. 1507번 여기입니다.
2: 네. 다시 하셨죠?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 방송입니다.
0: 자, 이 중에서 자, 그러면
2: 떨립니다.
0: 자. 이번 한 주를 빛낼
2: 네.
0: 사랑에 대한 공식 인사말.
2: 네.
0: 여동 장로님. 그 대망의 인사말 공개해 주시죠.
1: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방송 1507로 선발하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자, 축하드립니다. 1507번님. 자, 이거 선정하신 이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분을 선정하신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네. 극동방송에 대한 따뜻함과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높은 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아, 극동방, 가장 먼저 도전한 것에 대해서 일단 많은 점수를 주셨고, 또 극동방송의 속성을 좀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가 극동방송, 그게 참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잖아요.
2: 네.
0: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1507번님, 네, 최종적으로 인사말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집사님 저희가 항상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2: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0: 이번 주죠. 내일부터.
2: 내일부터네요.
0: 내일부터.
2: 네, 내일부터 이제 처음 인사드릴 때 우리 장로님께서 또 제시어 항아리를 가지고 오늘 선택된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 방송입니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여두홍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랑에 뜰한 더 나아가서 극동방송 애청자 중에 애청자 오늘 인증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너무 저한테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찬희 PD님 잘생긴 얼굴 그리고 훌륭한 멘트 그리고 우리 박은영 우리
0: 집사님
1: 네, 네. 집사님 함께해서 제가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0: 장로님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와 이제 박은영 집사님도 덩달아 너무 기분 좋고
2: 네.
0: 또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저희들도 장로님의 그 믿음의 모습 본받아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장로님 대전 남부교회 파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여도영 장로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장로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2: 네.
0: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장로님
0: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네, 오늘의 키워드 기억하세요. 샵 9330번으로 부르심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가겠습니다.
0: 우리 장로님께서 쿨하게 퇴장해 주셨습니다.
2: 네.
0: 자, 장로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밖에서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2: 네.
0: 자,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여러분 힘을 얻고 풍성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0: 오늘 휴일인데 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자, 오늘 또 인사말 응모해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1: 네,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0: 네.
1: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부르심 문자 각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뜬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저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얼마든지 멋지게,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사는 다른 남자들보다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돈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서 굶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당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이민도 가고,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모압에 가서 평안하게 생활

공부도 하고 참 좋겠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운데 그 모압을 떠났을 겁니다. 나오미는 그의 이름처럼 참 기쁘겠다. 저 여자는 행복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편도 죽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은 전부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상처를 받고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은 어차피 남겨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오미가 혼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만일 나오미 혼자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다면 결코 이 룻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따라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따라왔을까?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무도 모르는 땅, 나이 먹은 시어머니 의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놓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귀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에 내가 가진 믿음이 물려지는가? 성만 같은 자식이 아니고 믿음도 같은 자식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신앙은 먼 훗날에 그냥 꿈꾸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같이 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오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점점 영적으로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나오미는 정말 망한 집안의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인 그 며느리 롯을 목회를 잘 해가지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가 그 롯이 다윗의 조상이 됐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롯이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밭대기, 논대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가면 이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죽이라도 끓여 드려야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멀쩡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집을 떠났는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니까 10년 전에 보았던 나오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다 물어봐요. 정말 나오미 맞느냐고. 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고. 기쁨이라고 부르던 당신이 바로 그가 맞느냐고. 그때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마라는 슬프다, 쓰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지만 내가 이렇게 다 비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21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풍족하게 떠났지만 나갈 때는 풍족했죠. 든든했죠. 남편이 있겠다. 두 아들 있겠다. 그런데 비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런 모든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런 결과는 믿음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난 겁니다. 영적인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왜 다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견뎠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견디지 못했을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너무 잘나서 떠난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떠난 겁니다. 단순히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더 즐기려고 떠난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흉년이 자주 오는 베들레헴

0: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히 나왔는데 이렇게 다 비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22절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 베들레헴에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나오미나 룻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22절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답이 없고 내일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게 룻기서입니다. 정신을 아주 바짝 기울여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결국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한 인간에게 닥치는 슬픔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인이 추수하는 그 시기에 때를 맞춰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이삭도 줍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날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932-5478번 932-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3일 도심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의 영적행신과 악법저지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22대 국회에 발의된 각종 독소조항의 행정적 폐해를 폭로하는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서기 위한 토요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한 세속화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설교에 나선 교계 지도자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 규제법 등의 정체를 폭로하며 법리적 행정적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교회를 고발하는 소송 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재정적 폐단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악법인 만큼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도들이 시세를 분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와 강단이 무너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13일 도심대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결집해 세계 최초로 거룩한 방파제를 완성하자고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노량진 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어제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며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120년의 유구한 역사는 사람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며 노량진 교회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전 속에서도 시대를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 쓰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충호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청지기적 헌신 위에 오늘의 재단이 세워졌다며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실의 거룩함과 가정윤리 수호가 시급한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사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이날 반세기 동안 교회를 파수한 장기 출석 성도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오랜 공적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국가적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학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출산 장려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민족 멸절과 교회의 복합 위기를 경고하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는 트라이앵글 출산 대책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정 목사는 출산을 인간의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총회장이 취임하는 대로 총회 차원의 전사적인 출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라영환 총신대 교수는 지난 16년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세속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손해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출산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샬롬 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은 목사도 이 운동을 국가 인구 대책에 머무는 출산 장려가 아닌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축복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제안하며 교단 지도부가 바뀌어도 사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총회 내 상설 특별기관 설치를 통한 초교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장기 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감동의 음악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주관한 생명 나눔 음악회가 지난 21일 부산 진구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기증은 숭고한 시대 정신이자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며 음악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고신대 총장을 지낸 테너 안민 장로와 메조소프라노 정진희 권사 부부의 이웃사랑 선율을 비롯해 고신 권사 선교합창단의 웅장한 하모니가 이어지며 객석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문화 공연을 넘어 소외된 환우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수호를 위한 공동체적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는 가족과 부모 전도를 위해 문화적 소통과 진심 어린 효사역을 결합한 초청잔치가 열렸습니다. 유튜브 행복한 전도의 삶TV와 전도연합팀은 지난 23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비신자 부모와 친지 등 32가정 95명을 초청해 제3회 부모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화가들이 재능 기부로 그린 부모 캐리커처 액자 선물, 연예인들의 효도 공연 등을 통해 관계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축사를 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사람의 믿음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의 인내로 소망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화 서울선린교회 목사는 평생 수고한 부모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0: 오후에 충남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칼럼.
2: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요메요리 자이언트의 4번 타자로 진출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깊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타석에 서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고 벤치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때 팀의 포수였던 아베 선수가 조용히 손편지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팀의 영원한 4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팀에 지명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적보다 먼저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물은 여전히 깊고 강은 여전히 넘치며 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도 잘 보내셨죠? 아름답고 분주했던 5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긴장했던 한 달이기도 했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함께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동역자님들, 어서 오세요. 5월 25일 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샵 9330번이에요.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생방송

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 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 신원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또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아, 내 맘속에.

0: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아멘하시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선교 다녀오시고 굉장히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네.
0: 네. 네, 오늘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인사 좀 한번 드려주세요.
2: 안녕하세요. 이희경 권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하윤 청년입니다.
0: 네, 이희경 권사님과 또 우리 하윤 씨는 모녀지간이십니다. 어머님과 또 따님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기도에 협력해 주시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는 어디로 다녀오셨고요?
1: 예, 이번에 베트남에 네. 예, 우리 금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네. 은혜도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0: 베트남은 좀 예수 믿는 분들 핍박 있는 곳 아닙니까?
1: 네. 예, 핍박도 심하고 네. 특별히 유교 문화다 보니까 네.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0: 아유,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네.

0: 네, 우리 금산 하늘선교회 이재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5월 한 달은 계속 특별한 기도 시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목사님이 소망의 말씀 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부부 갈등,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근심과 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가정에도, 식어버린 관계에도, 또 상처입은 마음에도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가정 안에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또 가정 안에 사랑의 대화가 다시 흘러넘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무너진 인생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가정을 웃음의 가정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가정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힘든 가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예. 우리 시간 네. 가정을 위한 소망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함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저와 함께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청년과 함께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0: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1: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0: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1: 다투던 관계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다투던 관계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0: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1: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0: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1: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0: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1: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0: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1: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0: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1: 병든 몸과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0: 병든 몸과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0: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1: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0: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1: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 내내 마음에 남는 기도문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응답이 함께 찾아오실 겁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3429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병원에 오셨는데요. 병원에서 문자 보내셨네요. 난포가 터지지 않아서 난자 한 개를 채취했고 휴식 중입니다. 아, 이제 시술, 이제 임신을 준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0: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이제 태중의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귀한 어머니의 예비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이 시간 첫 기도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시편 56편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주의 종을 허락하셨고 그 이외에도 다섯 자녀를 더 허락하셨습니다. 3429번 사용하신 집사님, 예, 오늘도 병원에 갔다 오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복주셔서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멘.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교회 큰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13명이 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3429 성도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건강한 난자 한 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제 그 성공하셔서 이날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11시 25분 25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호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요청하시면서 응답 받으십시오. 네, 3013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친구 하미순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남편 되시는 분, 친구의 남편 되시는 분 성함이 고중자 필자 고중필 선생님. 이번 달 초에 뇌출혈로 응급수술 받고 집에서 치유 중에 계세요 하셨네요. 후유증 남지 않고 잘 치료돼서 건강한 모습 되찾기를 기도하고, 친구가 주님을 영접한 지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남편과 함께 주님 믿고 예배자로 서길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친구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네 목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귀한 3013번님 친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0: 아멘.
1: 그렇습니다. 예, 뇌출혈로 응급수술도 받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시편 118편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고중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 받았고 집에서 치유 중에 있습니다. 휴증이 남지 않고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분이 이제 주인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

0: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이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상처받은 그 뇌를 아버지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의 아버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하미순 우리 자매님은 참 좋은 친구 두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친구 부부가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귀한 우리 3013 성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기도도 응답 받으십시오. 네, 2397번 쓰시는 분의 기도입니다.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의 둘째 아들 지호 위에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내일 해군 입대하는군요. 그런데 지호가 허리디스크와 아토피가 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선임들과 또 동기들 만나고 군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네, 어머님 큰아드님도 군에 보내셨나요? 이제 둘째 아드님 입대하면서 또 마음이 새로우실 텐데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0: 예, 귀한 아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아멘.
0: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모든 아픈 것들 또 군생활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 잠언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전파 선교사 섬기고 있는 귀한 둘째 아들 지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지호가 이제 내일 해군으로 입대합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군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는 좋은 믿음의 선인들 또 많은 동기들 만나게 하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호 형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군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올 아멘.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 친히 인쳐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지호 형제님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시고요. 주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어머님 또 기도로 얼마나 후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020번입니다. 그동안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너무 크게 응답되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들이 경기도의 고등학교 초임 교사로 발령받아 갔는데 이제 5월 26일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27일 이틀 동안 공개 수업을 하게 돼서 많이 떨린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도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에 학교에 다시 가서 준비하고 오후에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또 집으로 들어간 우리 아들 지혜와 담대함 주셔서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처음 교사로 발령받아 첫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공개 수업 하시네요. 네, 목사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연결합니다. 네.
0: 저도 5월에 교생 실습을 갖고 그리고 5월에 저도 이렇게 공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0: 주셨어요.
1: 예, 그런 경험이 예,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 이 공개 수업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심주셔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만날 것인데 복음을 잘 전해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초임교사로 임명되어서 이렇게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공개 수업을 합니다. 많이 떨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수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교사로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기도로 다 승리하게 하시고
0: 아멘.
1: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네, 우리 선생님 아드님 예 걱정 마시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공개 수업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실 때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내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기도입니다. 461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할렐루야 중보 기도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셨네요. 좀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님 김성인 권사님 88세이신데 혼자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신 듯 깜빡 잊는 게 많다고 고백하시는데 혹시 건망증이 치매로 연결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건강한 뇌를 가지시고 항상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도록 주 보혈의 피가 우리 어머님과 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효녀 따님의 기도예요. 네, 4616 성도님 듣고 계신가요? 어머님도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축복하실 겁니다. 연결합니다.
1: 예, 저희 교회에도 80세 중반이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제가 사실은 치매 환자라서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 기억력도 좋으시고요. 아직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아마 친정 어머니인 김성인 권사님도 시골 혼자 생활하시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로 어려움 없이 진료 또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십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성인 권사님 88세의 노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고 더 총명해지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따님이 예,

0: 살아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김성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내 기능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김성인 권사님 혹시 듣고 계시면 이 귀한 따님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복을 늙어도 지내기 풍족한 복을 우리 어머님 누리시도록 우리 따님 열심히 더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733번 쓰시는 성도님, 조금 내용이 확실한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함께했던 형제가 저희 가족과 친인척들을 괴롭힌다가 제 이름으로 많은 돈을 다 받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돈을 다시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 형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좋은 지혜와 권면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염려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님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지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쉬우니 주님 모든 돈을 다시금 잘 회복할 회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의 고통도 주님이 아쉬우니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께서 도와주시 믿습니다. 함께하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모든 상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7770번입니다. 친정어머님께서 이 어머님도 88세이시네요. 전 순자 선자 어머님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그래서 엉치 부분에 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으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 사진 찍고 결과 보시려고요. 뼈가 잘 붙도록 또한 요양병원 생활하시면서 우울증과 치매 증상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주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신 우리 따님이 떨어져 계시는 것도 섭섭한데 또 사고까지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그 마음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2: 예, 따님께서 어머니께서 사고도 나셨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치매 증상이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1: 아멘.
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아멘.
2: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건강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전순선 귀한 주님의 딸이 교통사고로 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고 결과를 보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금이 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양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증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해서 모든 아버지 우울증도 아버지 또 치매 증상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녀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

0: 주님께서 이 시간 새 시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전순선 귀한 주님의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아멘.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죠.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어머님을 위한 나님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가 함께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4723번입니다. 둘째 딸, 이번 주 수요일에 대학 졸업시험 봐요 하셨네요. 네, 바이올린, 음악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공한. 이번에 지혜와 집중력 받고 시험 통과하고 음악교사 자격증 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좋은 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2: 네, 요한산서 1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둘째 따님이 예, 졸업시험도 보고 또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된 그런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이제 졸업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연습하고 훈련했던 모든 것들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 자격증을 잘 따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 섬기며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따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예배자로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음악 선생님 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 아픈 사연 전하겠습니다. 9734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지난 3월에 소망의 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던 저의 친구의 자녀였던 하은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셨네요. 예, 아기였어요. 만 한 살 되는 아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거 기도한 것 같은데요. 네, 엄마와 아빠 그리고 큰아이 모두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뎌내고 소망, 하늘 소망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목사님, 참 슬픈 기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1년을 살지 못하고 많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땅에 묻고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은이 1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또 엄마와 아빠와 또 큰아이의 슬픔은 무엇보다도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1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은이를 다시금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고 이제 그 남은 가족들이 많은 슬픔 속에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요 요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유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과
0: 또 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에 아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여.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은이의 삶이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아니라 주여. 오히려 이 가정을 믿음으로 살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지켜주실 믿습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하은이 가족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846번 번호 쓰신 성도님, 네, 친정어머님이 치매이세요. 점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모든 행동에 의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잊지 않도록 주의 나라에 소망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 가시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귀한 따님이시겠죠. 아, 따님의 기도 이 시간에 참 어머님을 위해서 또 아버님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이제 그 치매나 이런 그 불치병으로 고통 속에 계신 가정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분들,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정 어머니가 치매입니다. 점점 기도하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의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꼭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이 마지막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진정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7846 성도님의 부모님, 어머님도 사시는 날 동안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잃지 않는다. 자식을 잃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참 잊지 않겠다고요. 어머님께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은 효도 다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 드린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섞여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3: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주신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 요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호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눈물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기다려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후 내내 행복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희경 권사님과 또 우리 이하윤 청년이 함께 자리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아멘 하면서 기도를 도와주시니까 더 든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우리 자매님. 네, 우리 금산 하늘성교회 이재용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꼬매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화가 멈춰버린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흔히 역사학자들은 솔로몬 왕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시대 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대명사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데만 7년 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을 짓는 데 1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됐고 또 그 건축의 노역에 차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쪽의 유다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에 차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편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여기에 상처와 분노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부당함을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이럴 바에는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득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던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아, 르호보암이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의 나라면서 같은 왕을 모시는 연합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면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두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남쪽에서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북쪽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노사 협상처럼 서로가 조건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협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건데 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회의하고 협상하는 거 형식적인 절차니까 빨리 절차를 마치고 내가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은 협상단들에게 자, 요구사항이 뭡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여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때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들의 요구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짧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피와 눈물과 서러움과 차별이 담겨있는 이 요구 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내뱉은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 그들의 마지막 구조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간절함의 외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절하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때로는 그 표현을 거칠게 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구조 신호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다는 둥, 우리에게 무슨 뭐 고역을 시켰다는 둥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저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대신 나한테 감히 이런 태도로 협상을 해? 라는 괘씸함에 속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형식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기분이 나빠진 르호보암은 내가 결과를 알려줄 터이니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들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요구 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수용하면 좋겠느냐. 이때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왕궁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지난날 고생한 것을 우리가 좀 공감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어르고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은 젊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다윗을 섬기고 솔로몬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막 통제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숙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반항할 때는 지도자들이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말하면 다 복종하는 세상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때마침 자기와 비슷한 그 젊은 소장파 신하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번에 왕이 취임하면서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 조건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왕을 결국 우습게 생각하고 반역을 이룰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포로 정치를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 번 다시 아무 소리 못하도록 복종하도록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북이스라엘 세겜으로 올라가 협상장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너희들 우리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오냐오냐 하고 너무 봐줬더니 너희들이 앞뒤 구분을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원칙대로 다룰 것이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젊은 왕의 철없는 말 한마디에 협상장은 침묵이 흐르고 얼음장처럼 냉랭해지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에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치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협상은 결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80년간 눈물로 지켰었던 통일왕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이때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물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자신의 마음으로 다 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조금이라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줬다면,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왕 르호보암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젊은 르호보암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존심 게임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백성도 잃고 나라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젊은 왕

0: 너는 지금 네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가 지쳐서 메말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네 아내는 지금 우울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네 아내를 이기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엘렌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채찍질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질책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펑펑 울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지는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을 아프게 한 것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당신에게 졌어. 그 순간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장면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같이 펑펑 울며 남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남편의 똑똑하고 옳은 말이 아니라 저주는 말이 죽어가던 아내를 살려낸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전 세계의 가정들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가정을 살려내고 지금도 이 엘렌 목사님의 부부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언젠가부터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멈춰진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들 사이에 내가 옳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 상대방이 뾰족함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그 뾰족함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그의 고단한 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미안해. 이 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저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 갈라진 마음이 합쳐지고 막혔던 대화가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패하시면서 진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우리도 겉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남은 생,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과 결정, 선택 모든 것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일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행해도 된다는 귀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혼동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며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가 편곡한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김동환 씨 김규환 작곡의 산 너머 남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곡 중 하나로 꼽히는 또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라는 가사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뜻한 봄의 풍경과 고향의 정취를 서정적으로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곡. 오늘 이 작품을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가곡 남촌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 C메이저 작품번호 55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788년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주피터라는 제목은 모차르트가 붙였다라기보다 출판업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제목인데요. 아마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 어떤 신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어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고전주의 교향곡의 아주 정점으로 평가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특별히 4악장에서는 대입법적인 푸가 기법의 결합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함께 하시겠는데요. 어쩌면 고전시대의 교향곡이지만 모차르트 특유의 서정성이 느껴지는 또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 C메이저 작품번호 55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얼마 전 타계한 미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죠. 마이클 테일슨 토마슨이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메이저, 쾌활번호 551번, 주피터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아주 독특한 작품이었죠. 베토벤의 작품. 두 대의 클라리넷, 두 대의 호른, 두 대의 바순을 위한 군대 행진곡. 베를린 필하모닉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번 가운데 1번 방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번의 1번 방랑 테너 프린치 분놀리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바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김승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순 연주로 들으니까 좀 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의 연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식량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아픔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식량 원조도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이전보다는 생산량도 늘어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1: 네.
0: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심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북녘계 주민들은 봄이 제일 무섭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0: 네.
1: 당장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수확기인 가을에 시달릴 것을 알면서도 돈주들에게 고리대로 식량을 구워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에 농촌의 청년들은 일거리를 찾아

0: 나서 도시로 나서고 있다고 네. 하죠.
1: 그러면서 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 지원에 동원이 되는 북한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북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북한의 더 나은 삶, 또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을 모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북녘의 성도들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도 북녘 주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예수전도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F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압니다만 북녘의 주민들도 주님을 알아서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오늘을 보내지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고 있을 북녘의 주민들이 하루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먼저 그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 계세요. 복음통일 아자아자 아자 하시면서 익산에서 5879님 그리고 수원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며 휴일에 밭에서 상추 뜯으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0: 그래 오늘 대체 휴일이라 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1: 네.
0: 저희처럼 저희도 정상 출근을 했는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함께 하시면서 또 같이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오늘은 쉬는 또 학생들도 많을 테니까요.
1: 그렇죠.
0: 가족들과 함께 같이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는데 이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전북 군산입니다. 서비스 직업이라 오늘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극동방송 들으며 식사하고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지금이 꿀 같은 시간입니다.
0: 와,
1: 저희랑 같이 출근하신 우리 우리 요 청취자분에게
0: 네.
1: 최별영 청취자분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그래요. 조금 쉬는 시간도 푹 아주 좀 행복하게 쉬시고 또 네. 다시 재충전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출석체크뿐만 아니라 한줄 기도 오늘 문자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꼭 적으시고요.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함께 나누고요. 그 찬양을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로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봐야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 만나보는 북한 말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퀴즈도 잠시 후 맞춰주시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OF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지선의 감사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은 연휴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른 날보다 참여가 많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전국에서 지금 벌써 출석체크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그리고 전라도 순천에서도 오셨어요.
1: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영화 보고 아내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0: 이야. 선물 받은 생 미나리 입에 쌈싸 먹고 겉절이 해주시.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그죠?
1: 네.
0: 저 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1: 아니 오늘 퀴즈까지 맞추시고 선물 하나 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뭔가 알쏭달쏭한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아니 이거 물량이 왜 이래요? 또 어방했구만요.
1: 어방? 그거 지 위치 잘못 기억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기야. 내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라면이 한강이 된단 말이에요. 물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아요.
1: 물. 아 그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넣었는데 딱 들켰구만.
0: 딱 들켰지요? 역시 여보가 어방하게 했다는 거 난 금방 알겠단 말이에요. 얼른 물 좀 퍼내시라요. 맛이 없어져요.
1: 아 알겠어. 아니 난 한 개만 끓여봤지 세 개는 또 처음이라.
0: 남자가 이렇게 어방하게만 하면 어떡해요. 나랑 살면서 앞으로도 돈 쓰는 것도 돈 모으는 것도 다 어방할 거예요?
1: 아니지. 날 또 뭘로

0: 해보고 그런 건 또 다르지.
1: 아무튼 얼른 퍼내시라요. 네, 얼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2: 진짜 라면물은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어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3: 맞아요. 조금만 넘쳐도 이렇게 어방에서 나를 믿고 어방에서 하면은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112님 바보. 어방하다 뜻은 바보입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바보라기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 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3: 어림잡다.
2: 어림잡다. 2번
3: 어리둥절.
2: 어리둥절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2: 네.
3: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1번 어림잡다일까요?
2: 네.
3: 아니면 2번 어리둥절일까요?
2: 정확한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대충 그냥 눈대중이나 생각으로
3: 그쵸.
2: 이렇게 잡다 뭐 이런 의미예요.
3: 짐작으로 대강 헤아리는 것.
2: 네.
3: 시라고도
2: 짐작으로
3: 이야기도. 네.
2: 대강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라면물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550ml라고. 그래야 그 맛이 납니다. 이 연구원분들이 가장 맛있는 맛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3: 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신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방이 되는 게 뭔가 많아요.
2: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리할 때 하여튼 뭐 몇 티스푼 뭐 몇 숟가락 이런 다 그냥 대충 손맛이지 뭐.
3: 아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님들을 생각을 하면 권사님들은 이렇게 어방을
2: 하셔도 돼요.
3: 완벽하죠.
2: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정 어방하셔도 된다.
3: 저는 일단 안 된다.
2: 네,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어떤 땐 되고 안 된다. 자, 어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1번
3: 어림잡다.
2: 2번
3: 어리둥절.
2: 정답 어디래요?
3: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네.
3: 우물정 1069번입니다.
2: 네. 지금 오답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우리 0487님.
3: 새싹회원이신 0777님도 네. 다시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2: 그렇습니다.
3: 특히 건설 개통에서는 어방을 대면은 안 됩니다. 7799님 건설 쪽에 계신가 봐요.
2: 아이고.
3: 아주
2: 절대 안 됩니다.
3: 네.
2: 그렇죠? 뭐 건물 짓거나 이럴 때
3: 그쵸, 그쵸.
2: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맞아요.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에서도 이게 대충 대강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어림잡다.
2: 어림잡다. 2번
3: 어리둥절.
2: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코너 만나볼게요.
3: 마커스의 찬양하세 찬송할게요.

0: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의 여기에 모인 우리 탈북민 성도님의 이 귀한 간증과 찬양 함께 하시고 받으실 은혜를 또 나눠주고 계세요. 찬양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6089님 힘이 나는 찬양 또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우리 북녘에서 탈출하신 또 탈북하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한병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어방을 대다. 어방이라는 북한의 표현이 있어요.
0: 네, 어방하다.
1: 무슨 뜻일지 1번이 어림잡다.
0: 네.
1: 2번 어리둥절. 근데 우리 9076님은 네. 이 번호를 그냥 어방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아하.
1: 3번 어림잡다 하시면서
0: 3번이 없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1: 네, 그렇죠.
0: 어떤 분께서 저는 여성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방잡다가는 옷이 안 맞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치수도 정확하게 잘 제거하셔야 돼요. 자.
1: 그리고 1117님, 아까 그 새싹회원이세요.
0: 네.
1: 29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집사람이랑 점심 먹으러 나오는 중에 정답을 보내셨어요.
0: 네.
1: 늘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0: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신 거죠?
1: 이미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0: 앞으로도 예, 더 행복하게 만드시면 되죠, 뭐. 그쵸?
1: 그쵸.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이
1: 어림잡다.
0: 어림잡다. 2번
1: 어리둥절.
0: 그 아내의 마음도 어방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1: 그렇죠. 그렇죠.
0: 원하는 바가 뭔지 왜 서운해하는지 아셨죠? 자, 샵 1069번은 극동버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까지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체육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어림잡다입니다.
0: 네, 어림잡다. 아내 마음도 어림잡아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셨는데
1: 5379님. 그래도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0: 그래요.
1: 잘 맞추셨어요.
0: 어림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셨죠.
1: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 다치셔서 요양보원에 계시는 어머님 뵈러 갑니다. 빠른 안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번 네. 보내시면서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빨리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싹회원이신데
0: 할렐루야.
1: 감사합니다.
0: 자, 어림잡답니다. 여기 대전인데요. 지난번 응원해 주신 거 힘입어서 남편이랑 같이 청주극동 포럼 다녀왔어요. 남편이 은혜 많이 받고 북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했네요. 와. 감사합니다.
1: 대전에서 청주까지.
0: 저희가 또 이럴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290님도 문자 주셨고요.
1: 자주 어림잡다가 음식이 5% 부족할 때가 있어요. 0317님.
0: 네.
1: 그 5%를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먹을 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은 게 최고야. 라고 들으셨을걸요.
1: 맞아요. 네. 가족분들이.
0: 예. 자, 그리고 오전에 상추 따서 이웃을 나눠주고요. 저 늦은 출근했답니다. 1711님 정답 1번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힘내세요.
1: 어림잡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0: 는 이번 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림잡다. 저희 카페도 복음 카페인 만큼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동참하고자 예수님 빵을 만들어 봤어요.
1: 네.
0: 와, 저 AI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내셨거든요.
1: 네. 직접 만드셨나요?
0: 빵인 줄 알았어요.
1: 와.
0: 4420님이신데 네. 대단하십니다.
1: 정릉에 도착한 버스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시민들 발이 되기 오늘 저도 출근했는데 정답 1번 어림잡다 참여해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4316님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기사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이 되어주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렇게 어방하게 라면을 만드는 게 바로 접니다. 4611님 한강을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짜게 안 먹으니까 건강에
1: 그럼요.
0: 좋지 않을까요?
1: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예. 자,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정답도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요. 이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
0: 우리 남편이 커피를 항상 어림잡아서 어마하게 해서 맛이 영 그렇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계속 사랑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5341님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사연 나오면 우리 시 고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0: 1번 보내신 4311님 저희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317님 또 춘천에서 공휴일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1: 예.
0: 정답 1번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던 0606님 저도 삶이 늘 이렇게 어방돼서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고 계신다는
1: 네.
0: 4228님 그리고 몇 분 더 선정해서 제가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시면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예비해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까닭에 너희의 반역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 민족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산산이 부수어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짓을 조금도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 땅에서는 유산하는 일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풍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서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잡초로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그동안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잘 자라게 할 기회를 얻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꾀어 죄짓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사막에 가면 가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진대요. 끝없이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꽃으로 뒤덮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 현상을 슈퍼블룸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건요, 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을 뿐 그 척박한 땅 아래에서 오래전부터 씨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비가 내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피어나서 사막 전체를 꽃밭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아무리 해봐도 메마른 땅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안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계시다가 지금 당장은 광야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도

0: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멋지게 슈퍼블룸의 순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 아직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는 멋진 분입니다.
1: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시의 기쁨 최정민입니다. 슈퍼블룸, 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막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 사막에 가끔씩 이렇게 믿기 힘든 장면이 갑자기 꽃으로 이 사막이 뒤덮이는 거예요. 그걸 슈퍼블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막 그 밑에 척박한 그 땅 아래 오래전부터 씨앗이 숨겨 있다가 충분히 비가 내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피어나서 사막 전체를 꽃받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 저는 이걸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정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 열심히 구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슈퍼블룸의 상황이 순간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앗을 이미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분한 비가 내리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멋지게 피어날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예레미야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이시죠? 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저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두시의 기쁨 듣기 오늘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 앨범을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네, 산행사역자 네, 김도현 씨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청주 이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1: 처음입니다. 막 새거 냄새가 나네요. 모든 게다 새롭네요,
0: 네, 이게
1: 여기는.
0: 화분도 좀몇개 놓고 좀 독수를 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1: 아, 그또 나름 또 이렇게 새로운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아유, 서울에서 보다가 여기 또 보니까 만나니까
0: 그러니까
1: 좋네요.
0: 서울에서는 그 샬롬 나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렇죠.
0: 들어오셨었죠.
1: 그때 이렇게 오며가면서 뵙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0: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반가운데 아마 청취자들 더 많이 반가우실 것 같아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을 짓고 부르는 찬양 사역자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청주에는 여러 번 오긴 했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0: 네.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들 중에서 성령이 오셨네가 뭐 제일 대표적일 거고 예수 예수 샬롬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곡들을 부르셨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주는 오래간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놀러 온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0: 그 보통 그 공연 때문에
1: 사역 때문에
0: 집회
1: 많이
0: 때문에
1: 왔고 처음 제가 청주에 온 거는 90년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여름 초여름에 시천향 선교단 그때
0: 알죠.
1: 그첫 사역지가 청주였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공기랑 청주는 제가 처음 왔던 도시였는데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 저랑 얘기하실 때도 청주 되게 좋고 깔끔한 도시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셨던 교회가 혹시 기억나세요?
1: 청주 감리교회?
0: 청주 좋은
1: 좋은감리교회.
0: 감리교회.
1: 청주 좋은감리교회. 그때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다는
0: 맞아요.
1: 거죠.
0: 지금도 성전에는 신발을 벗고,
1: 아, 그래요?
0: 네, 지금도 그렇게 들어요. 지금 정재원 목사님이 이제 수고하고 계신데.
1: 그래서 한번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너무 궁금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가본 경험이 없는데, 저기
0: 그
1: 없는데.
0: 길을 가보신 적은 없고. 또 다른 교회 한 군데 더 오셨다고.
1: 청주 상당교회.
0: 청주 상당교회.
1: 거기는 여러 번 갔죠, 제가.
0: 아, 그래요?
1: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분들이 전 여러 번 갔습니다.
0: 아니,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방송도 지금 청주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그때 사역자님을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뭐 문자로 아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하시면서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아 저도 이제 저는 뭐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르니까 형님 오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기분이 흥분이 돼가지고
1: 동생 얼굴이 됐어요, 갑자기.
0: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아마 저만큼 이렇게 좋으실 것 같은데 하고 싶으신 질문은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그 이름 예수 뭐 예수 예수 이런 곡들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그 이름들 많이 넣으셨는데 직접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1: 그 이름이란 찬양은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던 다른 분이 만든 노래였고요.
0: 아, 그래요?
1: 예수 예수는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이란 노래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 추억의 그 찬양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집회 때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제일 첫
0: 예수 그
1: 곡으로.
0: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다.
1: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어떤 계기가 됐던 찬양이라서, 당시에 너무,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수많은 가요와 팝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교회에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뭐 작곡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나도 나중에 이런 노래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1: 그리고,
0: 제가 3주 전쯤에 이 찬양을 들었어요.
1: 아, 그래요?
0: 틀었어요. 저도 사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렸던
1: 엄청
0: 곡이어서.
1: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철이 들고 이제 저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야, 노래를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노래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이 찬양이 이제 제가 만든.
0: 아, 그래요? 이야. 이런 스토리는 정말 이렇게 직접 본인이 등판해야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좀 찬양 좀 들어볼게요. 그 이름이라는 곡하고 또 예수 예수 이것까지 한번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본인 직접 등판.
1: 예.
0: 사랑사역자 김도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고백들을 사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1: 네.
0: 이제 사역자님도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이제 고백할 때
1: 네.
0: 이제 감동들이 매번 다르실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 예전 어렸을 때는 사실 예수님 하는 그 발음할 때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오히려 들면 들수록
0: 네.
1: 의지할 것 뿐일세라는 세상 살아 사면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찬송가에
0: 네. 네.
1: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0: 맞아요.
1: 정말.
0: 맞아요. 네.
1: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마음의 그 따뜻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어떤 신학자분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느꼈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0: 맞아요.
1: 얘기를
0: 맞아요.
1: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아마 저를 볼 때도 아유 불쌍하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그분도 다시 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아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0: 맞아요.
1: 예수님 이름 부르면 왜 도연아 이러실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이런 어떤 약간의 관념적이고
0: 네.
1: 좀 그랬다면 타성해져든 네. 고백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0: 네.
1: 예수님 하면 이렇게 따뜻한
0: 맞아요.
1: 네,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 막 이런
0: 맞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감정을 갖고 만드신 곡이라 저희가 사실은 좀 전에 들었던 그 예수 예수라는 곡도
1: 네.
0: 요즘에 뭐 그 사역자님 목소리뿐 아니라
1: 네.
0: 지금 많은 팀들이 이제 다시 본인들이 부르면서 더 이제
1: 네.
0: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그 팀들의 곡을 또 들을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곡인데
1: 할렐루야. 네.
0: 아마 청취자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1: 예.
0: 생각해 보고
1: 예.
0: 계절과 관련된 곡들을 많이 또 하시는데
1: 사계절 다 있어요 제가
0: 그렇죠?
1: 예.
0: 네. 근데 또 봄이니까
1: 예.
0: 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저만의 언어로 만든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고백들 중에 네. 상투적인 말들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0: 저는 이제 시작을 산골짜기 여기저기라고 하는 아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동요 같은 느낌의 도입인데, 근데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운 겨울은이라는 가사를 쓴게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봄이, 초봄이 왔을 때고, 그때 제가 몸 어디에 있었냐면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군 생활하면서.
1: 아, 이게 군생활에 만든
0: 예,
1: 곡이에요?
0: 군 생활 첫
1: 야.
0: 겨울을 나고 봄을 너무나 기다렸던 기억이 있었고, 강원도 겨울 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겨울이 너무나 춥고 길어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봄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그 산등성이 위에 진짜 하얀 눈이 녹아 없어진 걸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낳고 자라서 뭐 눈이 오면 오나 보다, 녹으면 녹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 강원도에서의 봄이 오는 소식은 뭐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풍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이제 봄이란 노래고, 그때 그 가사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딱한 구절이. 저는 그때 그거 썼을 때는 저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농담이 아니라 좀
1: 어떻게 이런
0: 교만했어서
1: 곡이 나한테 나올 수
0: 어떻게 이런
1: 있냐.
0: 가사를 내가 썼지? 이랬는데, 실제로 이 노래를 그때 당시에 저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김명식 형님이 노래
1: 맞아요.
0: 불러서, 그때 아마 극동방송 그 달의 봄의 노래인가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들었대. 이 노래 만든 사람은 아마 적어도 나이 마흔은 넘었을 거다 생각을 했대. 왜냐면 노래에 깊이가 있어서 가사에. 알고 봤더니 새파란 젊은 친구였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아무튼 저의 봄이라는 노래가 그렇습니다.
1: 아, 이 곡은 뭐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듣고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사랑을 좀 듣고 잠시 후에 얘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0: 네, 2시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봄이 되면 저희 PD들이 제일 많이 먼저 선곡하는 곡이 이 곡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서로 그러거든요. 아, 당신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다음번 기회에 선곡하라고. 예. 그 정도로 사실 이 곡이 참 좋은 곡인데.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버전이 그 김도연 사역자가 부른 게 있고 김명식 사역자가 네, 부른 게 맞습니다. 있어요.
1: 그리고 근데, 제가 부른 것도 한 세 네. 버전이 세 개 정도 될 겁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음원도 길이가 다 달라요. 예. 3분 37초짜리가 있고 3분 41초짜리가 아, 있고 예. 3분 또 35초짜리가 있어서 예. 아 근데 이렇게 명곡이 참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역자님은 보통 사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일상에서 느낀 대로 좀 많이 만드시는데 예. 이, 개인적으로 이런 봄 같은 시간을 좀 지나오신 적이 있어요?
1: 봄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봄은 계절적으로 청춘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지나서 아련하죠. 근데 사실 저의 삶 가운데 봄 같은 시간들은 뭐 물리적으로든 뭐든 간에 와, 나의 인생이 봄이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나오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봄 같은 시간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게 행복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걸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봄이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죠. 아무래도 다 각자 있을 텐데 저도 워낙에 이제 아까 그 사색을 제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회의적인 성격이에요. 예. 뭘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아, 어떡하지 막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적이 많아요.
0: 근데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늘 웃고 계셔가지고.
1: 아니 뭐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늘 머릿속에는 내 인생에 대한 늘 고민이 네. 20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기장에 네. 쓴 걸 보면 네. 늘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삶에 대해서 뭐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해서 근데 그 고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풀어지는 순간들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막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나갔네라고 느끼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네. 또 하나의 봄 같은 시간들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또 그때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겨울 같은 시절도 있었어요.
1: 겨울은 여러 번 있죠. 아,
0: 사실 우리한테 겨울 얘기가 할 게 더 많아가지고
1: 그렇죠. 네. 겨울은 아 나 이제 끝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도 아,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좀 이거는 이제 극동방송이랑 관련되니까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곡을 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내가 곡을 쓸 때 네. 예전에는 저의 능력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네. 그걸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노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던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네. 되게 긴 겨울 같은 마음을 갖고 네.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극동방송 그 주제가를 네. 그 해가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였어요.
0: 얼마 안 됐어요. 예,
1: 야고보서 네. 말씀 가지고 근데 곡을 주시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곡을 주신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아직 안 버리셨군요. 야.
0: 그때 만들었던 곡이 어떤 곡인지 청취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올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곡이에요.

0: 네, 김도연 사역자님이 겨울을 맞았을 때, 예, 김도연 사역자님의 최근 겨울이었을 때 극동방송 2023 주제성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곡을 만드신 거죠.
1: 저는 늘 전전긍긍이에요. 매일 겨울 같고
0: 네.
1: 좀 비관적이라서.
0: 아,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1: 네네.
0: 그분들께 조금 위로한 한 말씀 좀
1: 너무
0: 주신다면.
1: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겨울이라는 기간이, 그 식물로 치면 그 농작물이나 이런 게 모든 해충이 다 죽을 수 있는 기간이
0: 네.
1: 겨울이라고 그러죠. 그 추운 겨울 나면서
0: 그렇죠.
1: 해충

0: 들은 죽고 그 뿌리는 단단해지고. 저도 사실은 겨울은 싫죠. 그 누가 좋겠어요. 고생하는데.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좀 살만하다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전보다 단단해져 있는 걸 저는 봐요. 신앙적인 것도 전 모태신앙이라서 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느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성해져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겨울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가 저는 겨울인데 겨울 기간 보낼 때 제일 거기 그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그냥 엎드리는 거. 뭘뭐 내가 죄를 져서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분명히 뭔가 내 삶에 그 삐그덕거리는 게 생겼을 때 겨울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저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그 터득한 그 방법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1: 지금 혹여나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김도연 작가 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정말로 그 간절함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겠어요, 그렇죠?
0: 아멘.
1: 참, 그 많은 찬양들을 만들고 부르시는데 찬송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사석에서도 몇번 얘기를 나눴지만 찬송가에 대한 이 깊이에 푹 빠지셨다고. 그래서 앨범도 내시고.
0: 그 찬송가는 워낙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시면서 사성부로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만 사성부로 피아노를 늘 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옆에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들이 몇곡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부르는 어떤 또 하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지 저의 고백이라고는 느낀지는 그닥 되게 짧아요.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게 없잖아요. 너무 할게 없어서. 근데 이제 저와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형이 치는 피아노로 반주로 된 찬송가가 너무 듣기 좋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1: 그럼요.
0: 가다가 피아노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편곡해서 그 찬송가를 치곤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라 형이.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또 중요시 여기니까 허접하게 편곡하기 싫어서 막 끙끙 앓으니까 형 유튜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1: 아, 좀
0: 그냥
1: 날것 그대로.
0: 빠르게 너무 품 들이지 마셔라. 그래서 실제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고 또그 찬송가 보면서 묵상을 또 했어요. 그때는 힘드니까. 그래서 즉석에서 찬송가 녹음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찍고 올렸는데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저 나름대로의 묵상 시간이고, 저의 또 나름의 또 사역이었어요. 또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모여서 찬송가 앨범까지 내게 됐는데, 사실 그때 녹음할 때 당시만 해도 너무 조악해서,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내 실력이 너무 이렇게 들통나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청주인가 어딘가에 교회로 왔는데, 그 이제 집회 전에 뭘 틀어놓잖아요, 음악을.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괜찮다. 그런데 보니까 제 거를 틀어놓으신
1: 아, 본인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0: 제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걸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데, 저 되게 괜찮네. 누구 거야? 이러는데,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음악적인 뭐 수준보다는 그 마음이 담기니까, 제가 들어도 괜찮은, 제 나름대로 되게 까다롭게 기준이 높여져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편하게 찬송가의 고백으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기간 한몇년 동안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회복했던, 영적으로 저를 붙잡았던 기간이라서 찬송가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기억과 또 다른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1: 아이고, 그 얘기하니까
0: 앨범까지 냈습니다.
1: 찬송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0: 예.
1: 찬송가 하나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찬송가 듣고 잠시 후에 좀 뵙겠습니다.

0: 아, 이 찬양 들으니까 저 서울에서 한번 그
1: 네.
0: 정동교회에서 그 집회하셨을 때
1: 네.
0: 그때 제가 한번 현장에 갔었는데
1: 네.
0: 그때 생각이 나요.
1: 아, 그,
0: 아, 저는 그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1: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는 거야.
0: 맞아요.
1: 예.
0: 와.
1: 저도 그 찬양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0: 그렇죠.
1: 예.
0: 야,
1: 그냥
0: 이게
1: 반주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1: 네.
0: 이 방송

0: 듣고 계신 분들이 본인 교회에 네. 사역자를 모시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모시기가 좀 쉽지 않을고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1: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네. 얼마든지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0: 일정 된다면 다 가시는 거죠.
1: 예, 그럼요.
0: 교회가 크든 네. 작든 상관없이
1: 예, 상관없습니다.
0: 아 저도 뭐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님을 저도 사석을 몇 번 뵈서 알고 있지만 전혀 허투루 얘기하실 분이 아니고 아, 정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만 맞으시면 가니까 네네.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1: 우리 최동민
0: 아, 그렇죠.
1: 연락드리면 아, 뭐 네. 개인 연락처를 드리기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방송사에 연락하시면 네, 제가 연결을 해
1: 주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네. 뭐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한번 꼭 그때는 지역 교회에서 네. 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0: 네, 그럼 끝으로 인사 한 말씀 주시고.
1: 예, 찾아뵈서 너무 좋고요. 또 종종 여기 청주 내려와서 방송으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쉬는 날이네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혹시 멀리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신 분 없죠? 예배 잘 드리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멜로디만 들리다가 가사가 잘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흔한 얘기로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기도가 잘 되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고, 물론 막 찔릴 때도 있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 고백이고 내 이야기고. 그런데 또 사실 이것과는 정반대, 삶이 힘들고 속이 막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고 건강도 또 표정도 좋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속사정은 어떤지 돌아보자고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찬양은 어떻게 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5일 월요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빠른 버전, 밝은 버전으로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새끼라가 뭐야? 새끼라? 어?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잠을 깨워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깨워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그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막 찔리고, 아, 또 공감되고, 그쵸? 기도도 잘 되고, 찬양의 멜로디도 다 내 얘기고.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도 말씀이 기본이고 예배도 아주 잘 드려야죠. 어제 예배 잘 드리셨죠?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디 막 떠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해서 이번에는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같이 나눌 텐데 주께 가까이 이런 곡도 있지만 주께 가까이 이렇게 좀 밝은 버전도 있어요. 이번 주께 가까이 좀 밝은 버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유 에스터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깨라에 전화 연결되면요 교회를 갔다 교회 드디어 갔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를 가겠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분 갈 것 같은데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교회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아,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기쁘거든요. 이 시간에 창원에 계신 분 그때 교회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셨는지 저 진짜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 잠깐만요. 여보세요.
0: 네. 저 신채원님.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아, 네. 잠깐은 괜찮습니다.
0: 예. 지난번 우리 작년에
1: 네.
0: 작년 6월에
1: 네.
0: 통화가 됐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거든요.
1: 아, 네.
0: 와, 꽤 오래된 방학인데.
1: 아.
0: 그때 우리 라디오 앱에 라이브 찬양하다가 그때 문자
1: 네네,
0: 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전화를 연결됐는데
1: 네.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1: 아 저는 이제 그 본가로 들어가서
0: 네.
1: 어머니랑 같이 그 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30년 방학 끝 맞죠?
1: 네. 네.
0: 지금 그때 계시는 곳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1: 네네.
0: 본가를 들어갔다라는 게 어디예요 본가가?
1: 네. 아 진해예요.
0: 경남 진해.
1: 네네.
0: 진해에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1: 네.
0: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서
1: 편찮으셔서.
0: 편찮으셔서.
1: 네네.
0: 그럼 진해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까?
1: 네.
0: 어디 교회? 어느 교회예요?
1: 아 진해 반석교회라고.
0: 진해 반석교회.
1: 네.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0: 아 어머님이 혹시 그러면은. 진해
1: 네.
0: 반석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1: 네네.
0: 어머님 원래 다니셨고.
1: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 다니고.
0: 어릴 다니다가 이제 신채원님이 좀 이제 꽤 오래 쉬셨구나.
1: 네.
0: 진해 반석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겠는데요?
1: 아, 네.
0: 어렸을 때부터 분들이라. 우리 막 채원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그쵸?
1: 네네.
0: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셨겠다. 그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좀 요청하셔가지고 창원극동방송에서 연락하기로 네네. 했던 것 같은데
1: 아 예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때 세관교회 좀 말씀하셔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때 뭐 다쳐가지고
0: 네.
1: 예, 못 가고 있다가 또 급하게 또 이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로 가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1: 약속을 좀 못 지켜서 되게
0: 아닙니다.
1: 죄송하더라고요.
0: 그래도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신 거고 거기
1: 네.
0: 창원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1: 네.
0: 또 이쪽 진해 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또
1: 네네네.
0: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고 네. 어머님과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1: 네네.
0: 감사하잖아요. 혹시 옆에 어머니 계시나요?
1: 아니 어머니는 지금 저기 서울 가셨어요.
0: 아,
1: 병원
0: 그래요?
1: 때문에 예예예.
0: 이 30년의 방학을 끝내고 어렸을 때 다녔던
1: 네.
0: 교회를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1: 뭐 특별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갔었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뭐 원래 그 끼어져 있었던 그 기감이 없어진 거 그냥 별 표가 안 났어요.
0: 예?
1: 다들 뭐 30년 넘게 안 다녔던 데를 표가 안 났다고요.
0: 표가 안 났다고요?
1: 예.
0: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셨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막 떠나지 않으셨었나 봐요.
1: 아예 항상
0: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정말 엊그저께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된 느낌 같이 그런가요?
1: 아주 네
0: 다행이네요.
1: 네
0: 그때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네 잘 받고 성경책 주셔가지고
0: 네네
1: 글자도 크고 해서 좋아서 어머니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0: 성경책이요?
1: 잘 예예 그때 성경책이 왔더라고요.
0: 제가 성경책도 드렸나요? 그때 식사권하고
1: 예, 예.
0: 커피가 선물로 드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1: 예, 아니 성경책도 하나 왔었거든요.
0: 아, 성경책도.
1: 예예. 예.
0: 아.
1: 글자가 좀 커서.
0: 예예. 예.
1: 되게 보기가 좋아.

0: 가지고 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하거든요.
1: 잘 됐네요.
0: 네. 그때... 너무 받은 게 많아서.
1: 아유. 아니 이제 뭐 그 축하 선물이에요.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축하 선물. 하나님께서 네, 주시는 감사합니다. 축하 선물.
0: 네.
1: 그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요. 교회 네네.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
0: 네네.
1: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감사의 네.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0: 아,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우리 네. 신채원님.
0: 네.
1: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네. 저하고 작년에 이제 6월에 통화가 될 때 그때 네. 9374번님의 그 요청으로 전화 연결이 됐었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이 누구셨죠? 9374번님이?
0: 예. 아, 친구였어요.
1: 친구?
0: 예, 예.
1: 친구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네네. 우리 채원이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줘라.
0: 네.
1: 이런
0: 네.
1: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우리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채원 씨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
0: 아니, 좋아합니다. 맨날 저 볼 때마다.
1: 예.
0: 아니,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네. 근데 이제 갔잖아요.
0: 네, 그럼 되게 좋아하죠.
1: 되게 좋아하고.
0: 예, 예, 예.
1: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같이 지내고 계시나요?
0: 있습니다.
1: 창원에 있어요?
0: 창원에, 예, 예, 예.
1: 그 친구 예, 지금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 네. 이름 불러가면서 고마움의 메시지 한번 보내볼까요?
0: 네. 아, 그 대장 오 지연아 늘 기도해주고 걱정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40년 우정 변치 말자. 늘 응원할게. 고마워. 사랑해 지연아.
1: 예. 우리 지연님,
0: 네.
1: 지연님께서 우리 극동방송에 우리 친구, 채원 씨를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또 교회도 다닐 수 있게 됐고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1: 그때 우리가, 우리 지연 씨께도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0: 네. 아, 네.
1: 아, 그랬어요? 드린
0: 네네.
1: 거죠, 그때?
0: 네.
1: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축하의 네. 선물. 네. 신채원 씨께 꽃바구니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0: 어머, 아니,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1: 방송이에요, 방송.
0: 어머, 어떡해.
1: 어머, 어떡해.
0: 어머, 어떡해.
1: 야, 이거를.
0: 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거 너무 놀라지 아니, 마시고. 원래 새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인 듯, 그냥 일상이듯,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0: 자,
1: 꽃바구니 선물, 우리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원님께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응? 아직까지 놀라지 않아요?
0: 아, 너무 좀 당황스러워.
1: 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유, 죄송해요. 네.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예. 가장 좋아하는
0: 아,
1: 인생 찬양.
0: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1: 예. 인생 네. 찬양. 어떤 저는,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0: 저는, 죄송한데 저 지금 일하는 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1: 그냥 찬양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가시기 전에 찬양 제목
0: 뭐지?
1: 가장 좋아하는 거
0: 은혜라는 찬양이 있대요.
1: 은혜 모든 것이 네네. 은혜 은혜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0: 아니 그냥 저는 지금 뭐 어머님 아프시고 막 이러니까
1: 예
0: 항상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1: 예
0: 어머니 기도 덕분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0: 아, 네네네.
1: 감사합니다. 우리 신채원님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자,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30년 방학생 깨웠네요.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다녔던 진해에 있는 반석교회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화인 줄 처음에 몰랐다가 당황하시고 지금 막 급하게 또 일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시원한 노래, 시원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의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요. 그 제가 새끼라 이 스튜디오 안에 진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우리 새끼라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도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사랑 그리고 가족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링크 여러분 복사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 가장 많은 전도 요청 중에 하나가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전도 요청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0: 아,
1: 김민수 PD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통화 지금 잠깐 괜찮으세요?
0: 네, 잠깐 제가 일하고 있어서.
1: 아, 예, 예.
0: 네.
1: 지난번에 저하고 그때 통화 한번 했던가요? 최근에?
0: 예전에 했었고, 저 이제 예배에, 예. 예. 건강도
1: 잘 나가고 계세요?
0: 네. 아. 또 빠른 저기를 해요.
1: 예? 뭐를 해요?
0: 유년분들 아침에 이제 예, 예. 그 저기 뭐지 찬양 그거 아. 해서
1: 아, 딸이
0: 단장이 올라가서 이제
1: 아, 그 찬양팀 싱어하는구나.
0: 네네.
1: 아 딸도 같이 딸도 원래는 안 다니다가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0: 네. 그 아. 딸이 먼저 다니고.
1: 네네. 네. 그때 이종기님 그 언니 요청으로.
0: 언니 맞아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1: 동생 아 동생 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문자가
0: 네,
1: 왔었어요.
0: 네. 네.
1: 어디 교회 가셨어요?
0: 여기 평택의 순복음요.
1: 평택 순복음 교회.
0: 네.
1: 그때 올해 1월인가 저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0: 그렇죠.
1: 그때 바로 갔어요?
0: 네.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1: 그 다음 주.
0: 그 주간. 네. 오, 그 주간이었어요.
1: 바로 가셨네.
0: 네.
1: 이야, 그때 7년 동안 쉬고 계시다가 그렇죠?
0: 네.
1: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복귀된 거.
0: 감사합니다.
1: 그때 주얼리 연어 잘 선물 받으셨죠?
0: 네, 네.
1: 아, 우리 언니한테도 그때 화장품이랑 선물 보냈는데.
0: 네,
1: 언니가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0: 아니요, 언니가 워낙 네. 네, 좋으세요.
1: 아, 딸도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고.
0: 네, 그리고 동생도 다니고 있고.
1: 동생도?
0: 네.
1: 동생.
0: 그러니까 아들, 제 아들.
1: 아, 네. 아들. 어, 딸, 아들 다 둘 다 다 갔군요.
0: 네.
1: 미리 다니고 있었어요, 걔네는?
0: 그니까, 동생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1: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쭉 좀 잘 다니는군요.
0: 네. 네.
1: 잘 됐네.
0: 또, 애들 아빠가
1: 네.
0: 아침에 태워다 주고 이제 시간대가 아. 안 맞으니까.
1: 예, 예.
0: 딸은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 태워다 주고 또 저희도 데려다 주고.
1: 예.
0: 또 데려오고, 예.
1: 아빠는 그냥 기사만 하고 아빠는 예배는 안 드려요? 아직?
0: 네, 아직은.
1: 아.
0: 그래서 식사라도 그냥 끝나고 편안 했더니 아직은 그거, 예.
1: 아. 그게 보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아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빠도 마음 열릴 거예요.
0: 그런데 다 대통합 예배가 여기 교회는
1: 네.
0: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딸이 단상 올라가서 하는
1: 예.
0: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다음에.
1: 네,
0: 원래 이번 주간인데 들어가면 다른 데 때문에 안 되고
1: 네.
0: 뭐 6월이라도 예, 그때 저기 하려고요.
1: 그 아빠도 남편도 옛날에
0: 네.
1: 신앙생활 했던 분이세요?
0: 안 하다가 저하고 결혼하면서.
1: 결혼하고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지금 안 다니고
0: 계신
1: 분이요.
0: 네, 그때 이제 천안으로 다녔었거든요.
1: 아 천안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사 오시면서.
0: 네, 전 결혼하면서
1: 예,
0: 여기.
1: 예, 예. 예. 이정원님께서 이제 잘 결단하셔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애들이 옆에서

0: 측면 공격하면은 이제 남편도 잘 다녀서 모든 가족이 다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 바라고 기도해야겠다. 예.
1: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첫 예배랑.
1: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0: 네네.
1: 되게 뭐라고 할까 은혜 그래서 찬양 드릴 때랑.
0: 네네.
1: 근데 이제 한 번씩 그게 약간 어색한 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다가 네. 순간에도 또 엄마가 이제 하면 그때 한 입 넣었다가 다시 막 하고 그런 모습들도 좋고
0: 예,
1: 그리고
0: 예.
1: 저도 가능한 한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0: 네.
1: 좀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네. 약간 조금 막 소리지르고 뭐라 할 텐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해결하고
0: 네, 네.
1: 그런 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아, 우리 이정원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진짜 축하드리고 그
1: 네.
0: 뒤로 여기 새끼라 가끔 들어봤어요? 그때 전화 연결된
1: 사실은 예, 잘 못 들어서 언니가 전화 와서 지난번에 그리고 한 두 달 엄청 아팠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0: 네네.
1: 근데 네, 다시 또 힘 얻어서
0: 네. 네네.
1: 예, 그게 첫 번째니까.
0: 네. 일하는 네. 시간대여가지고 그 시간에 잘 못 들으시는군요. 예. 제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봤더니 동생 지금 많이
1: 네.
0: 좀 아프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1: 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팠을 때가. 네.
0: 잘 그래도 이겨내셨네요. 잘 이겨내셨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네.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1: 네.
0: 그때 막 교회 쉬고 있으면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방학 끝내고 계약했다 해서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1: 네.
0: 선물을 드려요.
1: 네.
0: 꽃바구니 선물 드릴게요.
1: 네, 감사드립니다. 네,
0: 지금 보니까 일하시는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좀 바쁘신 것 같아요.
1: 목소리가 좀 그렇죠.
0: 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좀 저랑 잠깐 한 1분 기도할 수 있어요?
1: 잠깐만요. 제가 자리를
0: 예, 예.
1: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잠깐입니다.
1: 잠시만요.
0: 예.
1: 아, 네. 제가 아유, 자리를 예. 옮겼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원 씨가 올해 1월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결단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예.
1: 아니 그때 되게
0: 네.
1: 마음이 가슴이 뭔가
0: 네.
1: 뭉클해지고 또 언니도 그렇고 또 저희 그리고 또 그쪽 교회에 정말
0: 네.
1: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0: 네.
1: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일반 이런 데서는 이익과 막 이런 걸로 하는데
0: 네네.
1: 그 교회 안에서 하는데 너무 예.
0: 그러니까요. 참
1: 너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세요. 거기
0: 네네.
1: 뭐 권사님, 전도사님.
0: 그래요.
1: 너무 감사드려요.
0: 아, 자. 자
1: 저희 언니한테도 너무
0: 아유,
1: 네, 감사드리고 최고예요, 저희 언니.
0: 그러니까요. 우리 이종기 언니.
1: 참 그때도
0: 막 울컥울컥 하면서
1: 그러니까
0: 동생 사랑하는 마음.
1: 너무 잘해요. 어머니 아버님 연세 많으신데
0: 예.
1: 진짜 다니면서
0: 예. 네,
1: 모시고 다니고 진짜 잘해요 정말 저희 언니.
0: 우리 이정원님이 좀 바뀌셨어요. 감사가 지금 넘치네요.
1: 아.
0: 그때보다 감사가
1: 네.
0: 훨씬 많아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그 뒤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정원님 우리
1: 네.
0: 감사기도 저랑 잠깐 드리실까요?
1: 네, 네.
0: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정원 씨가 이렇게 계속 감사

0: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저도 참 보람되고 너무 예 좋네요. 좋아요.
1: 참, 예. 제가 너무 감사할 때 됐죠.
0: 예. 예. 앞으로도 진짜 그 감사 고백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지금도 좋고 아니면 7년 전에 좋아했던 것도 좋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거 있어요?
1: 저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0: 어, 똑바로 그, 보고 싶어요.
1: 정말 그 어릴 때.
0: 네네.
1: 거기 그게 되게 많이.
0: 네.
1: 네.
0: 참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르면서 제 자신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곡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정원님은?
1: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언니 오빠 되게 서울에 오셨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었고.
0: 네네.
1: 근데 그때 아무튼 겨울이었고 기억은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수능 고3 되는 수능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0: 네네.
1: 공부 근데 그 곡을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들려주셨을 때 참 그래서 스튜디오가 정말 한번 교회에서 그 곡을 많이 해주지는 않으시잖아요.
0: 네네.
1: 근데 할 때마다 그때 옛날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근데 참 이 곡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참 이게 거듭나는 그 순간 막 되게 풍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좋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정말 많은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정말 네.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니까. 찬송가 많이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0: 예. 예. 똑바로 보고 오케이. 싶고 막 걷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1: 네.
0: 내가 좀 갓길로 갔다면 다시 좀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1: 그리고 진짜 뭐 일을 원래 했던 일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일을 거의 10년째 되어가는데
0: 네네.
1: 참 아이들 키우고 그런 일상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예예. 예. 그렇구나. 아유 오늘 참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정원 건강하시고요. 예.
1: 네.
0: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시작.
1: 밥이 계셔서 다시.
0: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새끼라 마지막 곡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정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시간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준행하

사람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야? 갈등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예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을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예요.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파는 나쁘고 좋고 뭐 좌파는 나쁘고 좋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파만 옳습니다. 좌파는 잘못돼서.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좌우파는 모두가 다 극우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독일의 극우파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좌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를 너무 강조해서 호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진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찰리 커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봅니다. 데이빗 머피 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셉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인생의 전성기에 순교한 충신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커크의 피살 직후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랍니다.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쓴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빗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빗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그다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뜻입니다. 면류관. 신약 성경 이래 교회가, 신약이 교회 가서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최초의 일곱 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 그분의 그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가노라 니가노라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린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이 다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0: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드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적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적인 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진실한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될 때는 가짜 사기꾼을 사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 매수하면 그건 교회에 나와도 뭐예요? 좌파라니까 성경지가 좌파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머피가, 데이빗 머피가 이 커크의 주공학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하는 내내 거기에 여섯 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렸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커커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돌무더기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머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란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1화 미움과 사랑 사이

0: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와 살아가던 선교사들. 1893년 한 선교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 로사 할머니로 불리던 로제타 셔우드 홀의 아들 셔우드다.
1: 엄마, 이것 봐. 내가 만든 것 좀 봐.
2: 여기 환자들이 있는 곳이잖니. 엄마가 진료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1: 뛰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2: 그래, 여기 환자들을 위한 곳이잖아.
1: 알겠어.
0: 아들에게 주의를 주고 로제타는 환자의 발을 붕대로 감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셔우드는 종이로 접은 공작새를 안고 있다. 찬바람에 입술은 텄고 손끝은 얼었지만 엄마에게 자랑할 생각에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
1: 엄마, 이거 보라니까. 종이로 만들었다고, 직접.
2: 아,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3: 선생님! 환자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2: 셔우드 미안. 엄마가 저기 환자 상태부터 먼저 보고 올게. 잠깐만.
4: 저 드레싱부터 먼저 챙겨주시겠어요?
3: 네.
1: 엄마는 늘 바빴다. 누군가를 살리고 붕대를 감고 위로하느라 나에게 돌아올 틈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환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바보 같은 생각도 한다. 나도 엄마의 따스한 손길을 느껴보고 싶다.
2: 미안해, 셔우드. 아까 뭐라고 했었지? 우리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까?
1: 알겠어.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도 바쁘다. 무언가를 쓰고 정리하고 아마 더 말 걸기 힘들 텐데 과연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0: 그때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들어온다. 바로 하은이다. 온몸이 떨리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있다. 아이는 조용히 로제타를 향해 걸어간다.
2: 어머! 하은아! 설마 혼자 걸어온 거야? 아, 이렇게 추운데. 하은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걱정하지 마.
1: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은이를 안아준다.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은이를 보면서 웃고 있다.
2: 아이고, 이 얼굴.

0: 차가워진 것 좀 봐. 이러다가 동상 걸리면 큰일 나. 저 여기 따뜻한 물수건 좀 갖다 주실래요?
1: 네.
2: 아무래도 엄마는 나보다 하은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0: 우리 하은이 여기까지 혼자 걸어오고 다 컸네. 저기 따뜻한 방으로 갈까? 이 몸 차가운 것 좀 봐. 이불 좀 덮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2: 엄마는 누구의 엄마일까?
3: 선생님! 로제타 선생님! 산모입니다. 아, 그런데 피가 너무 흘러서.
0: 아, 지금 환자 어디 있어요?
3: 저기 문 앞까지 와서 쓰러졌어요.
0: 얼른 데리고 들어와야죠. 아, 여기 잠깐만요. 저 밖에 환자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샤우드, 하은이 좀 보고 있을래?
4: 로제타는 급히 나가고 샤우드와 하은이만 남는다. 두 아이는 서로 아무 말이 없다. 간간이 들리는 환자들의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등불에 두 아이의 그림자가 일렁인다.
2: 너, 나 알지? 나는 너 아는데, 하은이. 내 말 듣고 있지? 듣고 있으면 고개 끄덕여봐.
4: 하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조금 끄덕인다.
2: 엄마는 널 더 좋아하나 봐. 너만 보면 웃고 손도 잡고. 난 그런 거 받아본 적 없거든.
1: 이거 봐라. 종이로 만든 공작새야. 이렇게 하면 날개가 펴져. 멋있지?
2: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다들 잘했다고 칭찬했거든.
4: 하은이는 말없이 셔우드를 바라본다. 그러다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낸다. 그 속에 있던 작은 사탕 하나를 셔우드에게 내민다.
1: 이거 너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 먹어.
4: 하은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사탕을 더욱 내민다. 마지못해 사탕을 입에 넣는 셔우드.
1: 우와, 맛있다.
2: 처음엔 하은이가 싫었다. 엄마의 관심을 빼앗아간 존재였으니까.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대신 받는 하은이. 그래서 믿고 더 피해 다녔다. 그런데 어쩌면 나보다 더 외로울지도 모른다.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런 아이가, 나보다 더 외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가 나에게 먼저 마음을 내밀어줬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1: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만든 거였어. 근데 너한테 줄게.
4: 셔우드가 내민 종이새를 하은이는 활짝 웃으며 받아들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만져본다.
1: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꼬리 쪽을 잡고 이렇게 날개를 펼쳐야 돼. 이상했다. 입안의 사탕보다 하은이의 활짝 웃는 모습이 더 달게 느껴졌다. 누군가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이구나.
4: 바깥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다. 잠시 뒤 들 것을 든 간호사들과 함께 로제타가 들어온다. 모두의 머리와 어깨 위로 흰 눈이 수북이 내려앉았지만 누구도 눈이나 추위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0: 시간이 없어, 셔우드. 가서 따뜻한 물 좀 받아올래?
2: 네? 따뜻한 물요? 네.
5: 병실에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0: 저 일단 저기 입구에라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저 진통제 찾았어요?
6: 네, 여기요?
0: 아니, 이거 말고 빨간 상자에 담겨있는 거요. 빨리요.
6: 네네.
1: 엄마, 여기 따뜻한 물이요.
0: 그래. 저기 가서 천 좀 적셔줄래? 네. 아기가 곧 나와요. 천이 더 필요해요, 천.
5: 예, 꼭 네. 가져갑니다.
0: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저쪽에 가 있어.
1: 네. 네.
4: 바늘과 실, 약병과 붕대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산모는 고통에 신음하고

0: 생명은 그 고통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려 한다. 긴장 속에서 허은이는 셔우드의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온다. 순간 모두의 탄성이 퍼진다.
1: 아이가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감격하며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다. 그 가운데 엄마가 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을까? 기분이 이상하다. 하은이를 미워하던 내가 지금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있다. 내 안에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다.
0: 그날 밤 셔우드는 잠들지 못했다.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했고 꽉 잡았던 하은이의 손과 웃음 그리고 사탕의 달콤함이 자꾸 떠오른다. 처음 느껴보는 뒤섞인 감정들, 시리도록 차가움을 뚫고 피어난 따뜻함, 미움과 사랑 사이 그 어딘가에서 어린 셔우드의 마음은 밤새도록 일렁였다.

PBS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1화 믿음과 사랑 사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는 불안함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는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선명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회개의 눈물이 소망의 빛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나는 부족하다는 고백이 그러나 주님은 충분하시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라는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죄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약함을 알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향, 이연주 작사의 윤학준 곡이었고요. 테너 윤서준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한국 가곡을 통해 위로와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잔향은 음향학에서 소리가 생성된 후에 지속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그대가 내 마음에 일으키는 울림도 잔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없는 누군가와의 경험과 추억도 잔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잔향이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떠난 어떤 잔향에 기대어 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함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약하냐고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시며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후반부에서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죄의 재료로 삼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밟지 않으시고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향수 김동리 시의 김성태 곡이었고요.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김용호 작사의 김동진 곡으로 소프라노 박순남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말씀에 그의 진노가 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터뜨리는 분노가 아니라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인내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곧장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 이길 시에 김동환 곡으로 바리톤 장유상이었고요. 진달래 이상규 시의 정혜련 곡으로 테너 박동일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이라는 언어로 붙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죄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남은 오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봉숭아 홍남파 곡으로 소프라노 김희정이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목원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명확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들, 마크, 그런 사인, 표시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와 대항해서 이제 싸울 자리에 앉히셨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능력도 있고, 전에는 이제 죄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의롭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그런 자연이니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전에는 무력한 자였죠. 죄에 대해서 무력한 자였는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

육신의 행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육신의 행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자리에 처하게 됐다, 앉게 됐다, 그런 거죠.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신앙의 영적인 그런 전투가 계속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 이유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분명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마크. 전에 이제 중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으면 그 학교에 그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마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전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행실을 향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다가 그냥 포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자신의 육신에 잠복해 있는 죄악들과 이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에 싹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특징을 여러분이 놓치면 이 성경 로마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육신이란 단어는 우리의 육체, 바디하고는 다른 의미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신체나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죄받은 육신이 아직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죄와 더불어 이 육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상태에 대부분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육신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육신, 죄성이 우리 안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전과 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영을 따라 살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편안했어. 세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과 더불어 살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성령을 따라 살 건지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우리 육신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막 두려움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뒤에서 이 조종하고 있는 이 육신 이것과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휴전 상태에 있느냐,

하물은 죄와 더불어 평화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물은 갈등이 없고 평화로우냐? 싸우다가 잠시 휴전했느냐? 피나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게 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지만, 완전히 이 죄가 물러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자꾸 조종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예, 육신, 이 육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영을 따라 사는 방식과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과 육신을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자신의 육신에 잠복해 있는 그 죄악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특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크, 특징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뭐냐?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살아가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지금의 많은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해서 빅토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거기에는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피나는 싸움, 내 안에 어리석음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말과 탐욕과 끝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이것과 과연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그런 마크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와 성격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단 하나는 성품은,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성경은 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죠. 두 번째는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았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관계적 차원. 전에는 죄로 인한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더는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션, 자리, 위치에 있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성품을 얘기했어요. 성품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이 죄악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악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중보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뭐 체력이 강하다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얻는 거죠.
만일 우리가 육신의 그릇된 행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면 육신의 그릇된 행실을 죽이고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이게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이 마크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 병원에 가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 또 아프면은, 우리 막 아프면 막 가가지고 금방 의사가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무슨 검사를 그렇게 하냐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는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진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환자들은 급하지. 막 가면 금방 무슨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해주든지 무슨 처치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병원 다닌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다 불평하는 것이 보면 막 갈 때마다 검사만 한다고, 검사만 한다고, 막 검사에 막 질렸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이 건강을 위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고 정기점검. 그죠? 우리 뭐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아프면 가가지고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그런 검진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건강한 거죠. 되게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은 건강해서 그동안 병원에 안 갔다거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거나 어떤 분은 한 번도 정기점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냥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서 자꾸 정기점검을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자기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우리는 남을 자꾸 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는 남을 봐요. 남의 허점만 보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 합리화하고 이 귀한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의 발전과 성숙, 신앙생활에 백기무익해. 나만 죄 짓고, 나만 인생이,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그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점검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 진단이 나오는 거, 내 상태가 나오는 거.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남의 약점과 허물 문제만 보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어떤 죄성을 찾아내는 거,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면 that's fine.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미움이나 그러면 성찬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성찬하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위해서 한 몸 된 교회에서 행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찬 행하지 않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씀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뭐를 살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살펴야 해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나? 제가 로마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닐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우리는 다른 데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늘 깨워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 안에

0: 자리하고 있는 이 죄성들과 남아있는 육신들과 이 전투를 이렇게 벌여야 됩니다. 전쟁은 제가, 전투는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죠.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거 목숨을 걸고 임하는 게 이 전투인데,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과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을 받아서 싸우는 전투,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전투와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집중력. 문제는 우리가 영적 전투하면 스피릿의 배틀을 잘못 또 이해해요. 마귀와의 전쟁만 생각해요. 근데 너무 협소하게 영적 전쟁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와 싸우는 거, 그냥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성,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거짓이나 위선들과 같이 이기적인 거, 그런 것과 싸우지 않는 거죠. 너무 수동적이요, 소극적이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없어, 신실한 성도가 되게 없어, 겸손한 성도가 되게 없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싸움이라고 했잖아. 싸움은 뭐예요? 적을 찾아내는 거죠. 먼저 적을 찾아내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빨리 수색해야지, 찾아보야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색출하고 제거하고. 영적 전쟁은 그렇다. 신앙의 전쟁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수동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싸우라, 전투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좋은 목사 되게, 좋은 성도 되게, 겸손한 성도 되게, 너무 수동적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우리 17절, 우리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상속자로 삼는다죠. 하나님 자녀의 막대한 특권과 책임을 따는 주의를 맡을 수 있도록 준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 뭐 권세,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은 것, 그것이 뭐냐?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니까 아우, 그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죠. 당연히 세상으로도 많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을 따라 세상과 하나가 돼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길, 성령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많은 고난과 영적인 전쟁을 겪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마크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크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준비된 신앙의 길, 영적 싸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목원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0503번 목원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아들 시아, 그리고 사랑하는 딸 시유라, 안녕 아빠야. 늘 언제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너희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있지 못한 모습에 아빠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하고 미안한 만큼 너희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아빠가 너희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봤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아빠의 모습은 아빠가 먼저 하나님 사랑 가득 받아 그 사랑 너희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사랑 가득 받으며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너희에게 하나님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는, 너희가 단순히 아빠의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빠가 많이 노력할게.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우리 시아, 시유리 사랑해. 안녕.
1: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데 오늘 이 아빠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요. 아빠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마음에 남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쓴 아빠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기회, 누구나 자녀에게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고른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빠의 결론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너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란다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채워진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이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내가 좋은 부모였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그런 저녁인가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부모라는 증거 중 하나일 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부모, 그 모습이 훗날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또 어떤 말보다 오래 남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부모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쉬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 휴무이셨을 텐데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함없이 오늘 출근해서 퇴근길이신 분들도 축복하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릴게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를 오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죠. 예쁜 이미지에 저녁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부가 함께 읽어도 좋고 나 혼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고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서 읊조리기도 좋은 오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쉬셨어요? 오늘 저처럼 쉬지 않고 평소처럼 월요병을 앓으면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모처럼 또 쉬는 그런 날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1440번님, 샬롬 행저질라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평안하고 따뜻한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 하루 씨름하느라 딱딱해진 몸과 마음이 녹아드는 것 같아요. 기도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1440번님 오랜만에 또 문자 참여하신 것 같아요. 또 여전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딱딱해진 몸, 또 그리고 마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638번님,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엄마랑 청주에서 대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행저질라의 거의 최연소 애청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더 어린 청취자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하네요. 자, 우리 7638번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1549번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저질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인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2753번님은 기도문을 매일 받는 게 하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 요 며칠 동안 까먹었어요.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루틴으로 자리 잡았군요. 2753번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9734번님은 교회로 성경 공부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거의 못 들어서 속상했는데 오늘은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행저질라 모든 식구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행저질라에 문자를 잘 보내지 못해요. 자주 못 들어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들은 방송에도 발자국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9734번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네요. 자, 오늘 5월 25일자 월요일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신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미지 하나가 뜰 겁니다. 그 이미지에는요, 오늘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은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그 찬송가를 지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성공,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약속한 달콤한 성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아주 특별한 선택을 했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훗날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수천만 명의 마음을 울린 위대한 복음 가수가 됐지만 이 곡을 쓸 당시에는 그저 미래가 불안했던 23세 평범한 청년이었던 조지 베벌리 샤. 그의 치열했던 젊은 날의 일기장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1932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입니다. 제 나이 23.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눈부신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서기로 일하며 음악을 해오던 저에게 얼마 전 믿기 힘든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뉴욕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에게 전속 가수가 되지 않겠냐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보장된 부와 명예, 그리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의 자리. 그것은 가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밤잠을 설쳐가며 바라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유행가와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걸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취미로도 할 수 있잖아. 일단 유명해지고 돈을 벌어야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현실과 신앙, 성공과 사명 사이에서 제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건반 위에 낯익은 필체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깊은 고민을 눈치채시고 조용히 올려두신 시였습니다. 밀러 여사님이 쓰신 글귀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선을 옮기던 저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마치 제 심장을 꿰뚫어보는 듯한 문장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어머니의 기도가 가슴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 순간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뉴욕의 무대와 수많은 관객의 환호성, 통장에 쌓일 물질들이 순식간에 빛을 잃고 빛바랜 낙엽처럼 바래져 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으려 했던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잠시 머물다 사라질 세상의 안개를 붙잡으려 했던가.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뜨거운 고백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 이끌리듯 멜로디를 연주하며 흐느끼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단 10분만이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제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멜로디가 완성됐습니다. 거실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이 노래를 들으시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어깨 위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고민과 번민이 십자가 앞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MBC 방송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미쳤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눈앞의 성공을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스타 대신 평생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노래하는 복음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보물도, 명예도, 행복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선택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예수 밖에는 제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화려한 뉴욕 방송국의 계약서 대신 낡은 피아노 위에서 예수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선택했던 청년 조지 베벌리샤. 그는 이후 104세로 천국에 가기까지 평생을 온 세상에 이 노래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녁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유혹 속에서 지치고 혼란스러우셨다면 조지 슈어의 담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곡 함께 하시죠. 조지 베벌리 슈어 작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번 주 나의 힘 나의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이 찬송가 1절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세상 부귀 이렇게 간단히 번역됐지만 영어 가사는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래요.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막대한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 원하네.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네. 일기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쉬아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의 독창자였는데요. 74살의 쉬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이 곡을 부른 뒤에 수많은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 이렇게 고백했다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요.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돌아보면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나며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내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충분히 품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눈앞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감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걱정을 내려두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5월 25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링크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2470번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여기는 금산군 추부면 중부대학교 정문이에요. 콜택시 영업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거리가 조용합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시편과 잠언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번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2470번님. 야, 그런데 저 같으면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뭔가 시원한 걸 마시러 간다든지 육신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 2470번님은 영에게 더 좋은 것을 택하셨네요. 야, 정말 존경합니다. 그 틈을 타서 시편과 잠언서를 필사하고 계시는 우리 2470번님. 목표가 5번이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시편만 해도 150편이잖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2470번님.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를 잘 뒀네요. 2470번님도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4491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딸 해솔이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해솔아, 사랑하고 늘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원하는 큰 꿈을 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해솔이가 되길 기도할게. 사랑해 하시면서 기도문도 부탁드려요.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해솔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해솔이. 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8321번님, 40년을 한결같이 철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오신 김남순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눈물의 기도로도 자녀의 암치료를 돌보셨고 목회자를 길러내신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야,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의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순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진해지는 우리 권사님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807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오늘 하루 다른 날보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행저질라 들으면서 가는 길은 마음이 평안하고 늘 위로를 받습니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6807번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시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520번님, 집에 도착했어요.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잘 도착했죠? 520번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4420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애청하고 있는데요. 시골이 온양이다 보니 우연찮게 대전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성남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4420번님 정말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5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냥 후회하면서 혹은 아쉬움 가운데 이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 하루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분명 평소보다 다른 밤이 될 겁니다. 오늘 기도문 꼭 챙겨가시고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행저줄라 여러분의 위로의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프닝 편지를 쓴 한 아빠의 고백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아들아, 딸아, 너희는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말,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아이를, 내 가족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저녁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기억 성도인가 은혜 망각 성도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의 건강은 각 가정이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여기 있는 나타난 대로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처럼 울려 퍼지는가에 따라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 만난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자녀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빠 엄마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손자 손녀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의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낙심한 분이 계신다면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불순종의 자리를 벗어나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불신앙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듭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최근에 통계를 말씀드리죠.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녀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왜 이런 걸 아예 주제로 삼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갈등 조사 결과 우리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다, 갈등이 있다라고 동의한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78명이었어요. 그럼 불평, 뭐가 불평등이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나는 적은데 저 사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을 보니까 자산의 문제 때문에 85%가 동의했고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 때문에 81%가 동의했고 소득, 나 월급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너무 많이 받는다 78%.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이 제일 잘 먹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침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점심 먹을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만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 표출 사회가 된 겁니다. 분노가 그냥 끓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서울대학의 국제 미래 전략 원장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한국인의 분노는 계층을 초월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울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계층을 초월한 집단적 감정으로 분출되고 있다. 무슨 분수입니까? 분출되고 있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분노에 휩싸여 동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지난 일본에 우리 할렛 시니어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다녀왔는데 제 책상에 놓여있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짐작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함께한 33년간은 저에게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도 목회와 목양 일념,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에 보내되어 주신 목사님,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목사님 덕분에 저도 닮아가려 했던 그동안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동역했던 시간들이 행복하고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좀 대답 좀 해봐요. 감사한 마음이 많았지만 동시에 황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표정 한 점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가졌다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잘해봅시다 하고 했던 거는 감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보, 당신을 최고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를 용납해 준, 나를 받아준 당신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리하기는 하겠죠. 행복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화목과 나라의 화목, 이 화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게 살아가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망각하고 있는가? 처음에 신혼초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야 나 세월이 지나니까 이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사람의 마음에 변동을 많이 하죠. 우리가 표현을 레위기 말씀은 제사, 주님을 만나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오제사, 칠절기 여러분 알아보셨죠?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그림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죠. 예언의 성취였죠. 그런데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예배가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10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을까? 남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의 가문 출신 그 후계자 제사장이에요. 요새 말하는 스카이 출신, 아이베리그 출신, 치성적으로나 용모에 있어서나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풀어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니라. 영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멘. 그러나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여기 나답과 아비우는 불은 같은 불이지 하면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지 않은,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른 불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신비주의, 이단들이 꿰매 넘어가서 다른 불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 여호와 앞에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소위 코람데오 정신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안 되었다면 오히려 좋을 뻔했어. 이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론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같이 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있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주님의 거룩,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거는 자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그 부분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반복되는, 같이 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의 위험은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자기 중심 방식으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망할 수순에 접어든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내 고집부려서는 안 돼요.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상대의 기대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에고센트릭, 내 자아중심적으로 계속 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부부 사이가 더 원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식 된 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 우애하고 동기들끼리 사랑에 뭉쳐있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아,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구나, 우리 손주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기억하는 성도로서 예배의 본질을 살린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보면 은혜로 준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주님입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앞에 보면 원래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초건이 붙습니다만은 레위기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가나안 이후에 왕들이 통치할 때 시대를 다 압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21세기에 삽니다. 지금부터 있는 3000년, 4000년 전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요구,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안전의 문제. 6절,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인지 평화를 주리라. 우리 같이 하면 안전하게 하리라. 평화를 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6절 뒤에 보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적의 침입에서 칼부림 나는 사건, 피비린 나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전 이후에 지금까지 1953년 정전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전쟁이 없이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약속이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번성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창대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지나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 중에 행하여, 이런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고는 약속이에요. 광야에서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신 주님은 정착한 이후에도 함께하리라. 정착하여 농사짓고 목축을 하니까 돈 벌었어요. 그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교만병에 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너희는 내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이 주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온전히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처음의 태도 순전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결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주님이 좀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병에 빠지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 주의 뜻을 1번으로 하는 교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절의 말씀. 종에서 자유인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13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이느라. 여기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부리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짐승들이 꼼짝없이 딸려오더라고요. 멍에. 이 멍에의 빗장을 주님께서 부수시고, 이 말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립하게 하였느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살아난 우리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여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의 자유, 형식으로부터의 자유, 비진리로부터의 자유, 이단사로부터 자유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00명 가운데 8, 100명 가운데 80명이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국민으로 서는 날이 오기까지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유교의 반상제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종놈들은 종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반의 가문에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정의 자식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의 반열에 서게 되고 자유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교는 휴머니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참 약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못 배운 사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부러웠던 것 하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 복지가 잘 이루었어요. 그때 오래전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좋지만 정말 옛날에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신체 또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유교가 인본주의, 인간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사람 차별하는 데는 앞장선 거예요. 가문을 보고. 다음에 미신과 불교의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 나무로 깎아가서 형상을 만들고 쇠를 녹여서 형상을 만들고 또 뭐 산이 거대하게 멋있는 산 밑에 가서 복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우상 미신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사 언제 하면 좋아요? 이사 언제 하면 좋아요? 준비되고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손은 손 타지 않는 날, 몰라 나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쓸데없이 어디 가서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미션

지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사람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 군국주의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강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 창씨개명해라, 신사참배해라. 저의 모교도 평양에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우상숭배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국민 의례다, 국민들의 너희들이나 해라. 그러니까 학교 폐쇄를 해버렸어요.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 주의 역사의 간섭하심을 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냐, 문제는 우리끼리 뭐 친일이다, 반일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 또 싸워야 됩니까? 일본이 물러간 지 몇 년인데, 지금. 그리고 우리는 싸울 거리가 있으면 싸울 거리를 찾아내서 싸우는 민족, 놀라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은 이력이 나서요, 아유. 그러지 맙시다. 다음에, 군국주의, 공산주의로부터 해방. 이게 더 말할 것 없죠. 공산당, 공산주의. 몰려와서 지금도 뭐 종북주의가 어떻고 뭐 주사파가 어떻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남교회보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망파제가 그냥 동성애 막자, 퀴어 축제 막자는 뜻에만 그러한 망파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국교회, 그 선봉에 새로 남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뺑뺑이 평준화 교육 50년이 넘으니까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세속 교육에 맡겨오니까 애들 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보면 나를 닮았는데 마음은 나를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준화의 아픔이죠. 수월성 있는 교육,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은사대로 각각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얼마나 좋아요. 세속주의로부터의 해방, 이단과 동성결혼부터의 해방.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분노를 표출하고 싸움하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양 원리 가운데서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문화보다 복음,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주님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싸우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찬란한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싸우지 않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를 따라 살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은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는 성도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인은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주님, 바벨론 포로되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서 이걸 생각할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강제된 찬양이 아니라 자발적인 찬양이 가득하고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행하셨다. 내 삶을 보면 우리 일가 친지들이나 이웃이 저 사람 가정은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증거, 그 간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죠. 신약에 적용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면에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에서

아멘.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뻐 감사합니까? 춤추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해방받은 자임을 알리고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인 것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 속에 내 영혼이 펄펄 살아 춤추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0: 또더이상감사하지않는그리스도인으로전락합니다바리새인이되는거예요가정생활에서무슨점을발견하라감사의점을좀잘못된것어그러진것그걸치적질하지말고감사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교회생활에서도여러부족한사람들이모여서교회를이룹니다그러니교회는항상부족함있기마련입니다어떤사람이장미화원로즈가든에가서도쓰레기통을뒤진다는일이이야기가있어요교회에왔으면은혜주신것이무엇이냐우리교회우리소그룹다락방에우리순장님에게우리동력자들에게은혜주신것이무엇이냐이걸가야지뭐가부족한가다뭐현미경을들여다대고그건아닌거예요일터에서의감사의제목사회생활에서의감사의제목을발견하라아멘입니까여러분가정의달일반사회에서도가정의달을강조합니다하물며예수믿는우리는얼마나더진실하게우리가정을위해서기도할때빵한조금만놓고도기도하는이격렬함이있다면어린사무엘기도의단에여기에간절함이있다면우리하나님께서오늘예배드린우리모두와우리가정에남다른법으로함께하실줄로믿습니다
1: 새생명신앳갈지금까지대전새로남교회오정호목사님께서말씀증거하셨습니다이시간방송들으시고신앙생활에도움받기원하시거나예수님을영접하기원하시는분은대전새로남교회042-479-7000번또는대전극동방송042-828-9330번으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새생명신앳가에오늘순서를맺습니다

0: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고 또 마침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역사의 초승을 잘 놓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루아침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목회자 DL 무디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캠프의 곡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He covers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아주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샌디 페티의 찬송가 메들리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리고 Turn Your Eyes Upon Jesus, 마지막 곡으로 구주의 의지함이 'Tis So Sweet Trust in Jesus' 찬송가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곡으로 'Lord I Believe in You'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라이브 버전으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나타 싱어즈의 프레이즈 앨범 12집 중에서 I Will Celebrate, 개그싱어 리아 발로치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Winds of Worship 11집 중에서 Jesus is Coming Again을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유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웃으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또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게요. 남미워십의 찬양 날 기억하소서 듣고 오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주말이 다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궤도로 돌아올 때쯤이면 남모를 피로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수많은 섬김과 봉사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루를 보내기 때문이죠. 주말에 남들처럼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좋은 곳으로 놀러가지도 못한 채 온종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땀을 쏟아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헛헛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흘린 땀방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시간들은 세상의 저울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귀한 보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윤화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힘날 밴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연주 찬양과 도미누스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세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말이 주말이지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은 월요일보다 더 바쁜 날이 아닐까 싶어요. 가만히 떠올려 보면 교회에는 참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목청을 가다듬는 성가대와 찬양팀, 아이들과 씨름하는 교회 학교 부서활동, 또 서로의 삶을 돌보는 구역 모임과 학생부까지 정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죠.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 중 몇몇 분들은 워낙 다재다능한 귀한 능력과 또 아량이 넓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덕분에 이 직책, 저 직책 맡으셔서 쉴 틈 없이 뛰어다니셨을 것 같아요. 주일 저녁쯤 되면 발바닥이 저릴 정도로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신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주시지만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정작 주님 앞에서 누려야 할 평안을 놓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밤입니다. 분주한 마음 모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가 가득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 시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사연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 세 곡 나눌게요. 젠트리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과 샤이닝의 완전한 하루, 더 라이트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세 곡 보내드리고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본래 임신할 수 없었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어 온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문제, 변하지 않는 상황, 이미 포기해버린 꿈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자란 생명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다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은음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최재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3289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PD님 반갑습니다. 저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크룩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청해 봅니다.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3289번님 반갑습니다. 멀리에서 듣고 계시네요. 신청해 주신 이 찬양은 오늘 방송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하루의 묵상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보내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전해드릴게요.

나의 사랑아,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단다. 이전의 것은 이미 지나갔단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과 가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선물처럼 허락한 오늘 하루를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의 사랑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나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단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란다. 나의 사랑아, 다시 일어서 보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렴.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시 너에게 주어졌단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나를 기대하렴. 너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늘 아버지가

에필로그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3289번님의 신청곡 크룩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신나는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기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하는 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루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곧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결심하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빼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송가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기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칠게요.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힘내는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니 이는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를 실제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I Love the Lord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듯 했던 말들조차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들도 나누고 싶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게 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고 작은 말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가트우드의 A Thousand Hallelujahs, Brandon Lake의 Love of God, Maverick City Music의 Promis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때 저는 일기를 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SNS에 일상과 생각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자물쇠까지 채워가면서 글을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고 그때 감정은 그대로 느껴지진 않더라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꺼내놓기 위해서 종이에 그렇게 열심히 적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된 말을 적은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꺼내놓는 시간,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주절주절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때 또 얼마나 기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에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두 달이 지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다시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음은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홀연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교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성령이 오직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스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앞서서 들으신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송정미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웨슬리 듀엣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좌정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날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김용기 목사님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어떤 찬양들이 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기쁨이 강같이 흐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 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무는 빛이 비추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는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내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환경보단 고난과 흔들림, 또 외로움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는 평안 속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실이 마치 어둠처럼 막막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성선의 담대하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띄워드리고요. 여수리 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알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정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예라몰십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섯 포임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Stat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한의 식량난이 하루 이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또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야기들 가운데 올해는 더없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밀 등의 식량 등을 공급받았고 또 이전보다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수확물이 가장 적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뜻하는 보릿고개. 지금부터 보리를 수확하는 한 7, 8월 정도까지가 가장 나기가 힘든 시기인데요. 북녘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한 끼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디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 배를 골지 않기를, 넉넉하진 않더라도 한 끼 또 하루를 지내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서 또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제재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 등을 해결하고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지요. 그렇게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도 안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에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하루의 한 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급이 무너져 있고 식량을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활용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하루를 나고 결국에 또 가을 수확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녘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릿고개 하루하루 이 봄 시기를 지내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 하지만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또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는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이용하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북한 목사님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성경 공부.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에 또 많은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도 겪어내신 김북한 목사님,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실게요.
1: 한국에 후원하는 단체에 고맙다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집에서 공부도 했고 글 쓰는 걸 어려서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 공부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장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사히 이렇게 보더니 그때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의 큰 대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 후에 서안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야 진짜 잘 먹여줬어요. 옷은 한국에서 날라서 뭐 한국 옷 막 입히고 좋았죠. 집도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들고 살면서 좋았는데 통독이 뭘 모를 때는 한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깨나서 기도를 하래요. 한 시간 동안. 대충 기도하는 척 하다 이렇게 가만 앉아 자는데 못 자게 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진짜 밥 때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갈 데 없지. 그리고 밥 먹고 또 8시부터 한 8시간 통독시키고 저녁엔 또 1시간 기도시키고 성경 또 10절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번은 도망갔던 것 같아요. 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서 그럼 어디 갈 건데 그 넓은 땅에 진짜 절회 고도에 떨어진 것처럼 홀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체념을 했죠. 통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앉아 들으면 들려요 소리가. 익숙해지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뭘 습득하는 건 빨랐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되니까 성경 신약을 한 100독하게 되고 구약성경 한 10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익숙해져요. 100독한 다음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렇게 믿어서 팀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요. 믿는 척하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왜 연기를 배울 수밖에 없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잘 믿는 애들을 잘해줘요. 성경책도 예쁜 거 갖다 주고 뒤에서 돈도 슬슬 주고 놀러 갈 때도 대륙 다니고 잘 믿어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서 잘하면 한국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선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척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앞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말만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할 때 눈물도 주룩주룩 흘리고 또 지식적으로 뭐 쫙 이렇게 푸니까 쏘갔는지 쏘가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강 목사가 너 팀장해라. 파송해 줄 테니까 가서 네가 팀장이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겠다 했어요. 파송을 하면 돈을 이만큼씩 줘요. 그 돈이 답 나가지고 파송 받겠다 한 거죠. 보통 다른 때는 파송할 때 한 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땐 팀으로 내보낸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내가 돈 만질 기회가 없는 거 이게. 에이 그럼 왔던 김에 일하지 뭐 해서 달로민들 이렇게 한 6명 모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단독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무슨 이렇게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먹고 살려면 팀이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그러면 300원은 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래서 700원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티 안 나게 잘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했나? 돈이 모이잖아요. 거의 한 3,000원 정도 모였어요. 그때 중국 돈 3,000원. 돈이 품에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데 잡혀도 공안한테 이 돈을 주면 그건 나오거든요. 난 살아. 돈이 주는 믿음.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바늘 같은 게 확 찔리는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넌 도둑이야 하는 느낌. 그렇게 한 주일인가 계속 찔리다가 하도 찔리니까 그래서 양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 먹을 때도 찔러요. 자다가도 찔러요. 아,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내 양심에서 헤어나오려고 돈을 포기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아까운 돈. 그래서 돈을 다시 1,000원 받았으면 한 300원 더 붙여서 1,300원 쓰는 거예요. 다시 사익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 찌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 됐다. 이제 살 것 같다. 잠도 좀 잘 것 같다. 했는데 또 이름이 오는데 이번에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개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전 양심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아, 나 도둑인데 어쨌다고 도둑질 안 하면 나 북한에서 벌써 굶어 죽었다고. 그때 또 제가 소문이 좀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죽어도 못해 이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어머님이 그때 권사님이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거예요.
네가 가서 좀 고쳐줘라 해서 알았다고 해서 최강 목사님이 사택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아파트 어디 들어갔는데 집에 장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집이 춥고 꾸리지도 않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역장들은 정말 공전이었어요. 아,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가스레인지

고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때 택시 타고 가라고 그때 중고돈 50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받았어. 근데 저는 사역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50원이면 한 달을 따뜻하게 살수 있어요. 난방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나한테 택시 타라고 주면서 자기 난방비 안 하는 그거 보면서 택시를 타는데, 야, 뭐 그때 뭔가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도둑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택시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장 갔죠. 아, 근데 공개하겠다 해놓고는 정작 그떡 앞에 앉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가르치던 탈북민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대부분 제대군인들이에요. 잘 먹여놓지, 근육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힘은 뻗치지, 이런 것들 가둬놓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훔쳐 써면 맞아 죽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겁이 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통독이 쫙 소리가 나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아, 그 부분이 나오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중국 돈 3천 원이 있다. 이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 그래서 돈 아예 꺼내놓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쳤다. 잡히면 나 혼자 살려고. 그리고 안 잡히면 이거 가지고 북한 돌아가서 나잘 먹고 잘 살려고 훔쳤다. 그냥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 눈물이 나요? 뛰쳐나가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갑자기 어떤 기운이 저를 확 이렇게 안아주는데 거의 울다가 막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울다가 다 정신 차려봤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돈 띄문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냐? 북한 문화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이 좀 띄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띄먹겠지. 다만 좀 너무 많이 띄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꺼내놓으니까 얘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존경한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마치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다가 칼라로 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봤더니 얘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함 때부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달 만에 다 잡혔어요, 저희. 그때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북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똑같은 종교 때문에 가족이 굶어 죽고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다시 믿으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철벽을 깔고 의지적으로 안 믿어요. 왜 믿었냐?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 믿었거든요. 공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 안전할 거야. 이거 철석같이 믿었는데 잡힌 거예요. 내가 꿈을 꾸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언제 정신을 차렸냐면 도문 감옥이라는 그 감옥은 탈북민 전용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 번을 북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길게 있으면 2, 3일 정도 있다가 조사받고 나가는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넉 달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한사역장의 총팀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신문할 게 많으니까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 건져줄까 했는데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통독을 했고 북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잡혔는데 왜 하나님 우리 도와주지 않느냐는 그 원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다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이제 지우고 이제는 죽음만

0: 다음에 우리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오기 위한 길을 시작했죠.
1: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와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김북한 목사님.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중국에서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어냈어야 됐다는 김북한 목사님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줄인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 해군이 한국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AI로 대규모 범죄 분석 시간을 대폭 줄이며 법조계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면서 AI 노동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 초안에는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폐기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핵협상은 향후 60일 동안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아직 공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고 추가 세부 합의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 고금리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가 흔들리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루피화와 필리핀 페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도네시아 루피화 역시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통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셀 아시아 현상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엔화 방어를 위해 63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긴급 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외환 보유액 감소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동전쟁이 실질적으로 진정되지 않으면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도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두고 구형 혼다에서 신형 테슬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국과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 기지에 입항했는데요. 국산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항해한 것은 역대 최장거리로 편도 약 14,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중인

최신 잠수함을 직접 공개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잠수함의 성능과 자동화 수준, 장거리 항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현지 생산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재계 인사와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의미 없는 자해적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회 감시 강화도 국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북한처럼 통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자국민 행복지수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검찰과 법원, 로펌 업계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법조계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전세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1,000개가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AI로 분석해 핵심 증거를 15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기초 자료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검사가 직접 오픈소스 기반 AI 프로그램을 제작해 100만 건이 넘는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만 선별하는 방식도 활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신입 변호사들이 맡던 판례 검토와 서면 작성 같은 기초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 변호사 채용 공고는 최근 4년 사이에 약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거나 허위 사건 번호를 생성하는 부작용도 늘고 있어 법원은 허위 사건 번호 확인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검증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의 인간형 로봇 피겨 03이 사람 도움 없이 200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이어가며 AI 기반 자동화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피겨 03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며 총 24만 9천여 개의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로봇은 택배 바코드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체 AI 모델을 통해 물건 크기와 형태를 스스로 판단해 작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래 8시간 연속 근무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성능이 이어지면서 200시간까지 테스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봇이 목표 시간을 돌파하자 직원들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환호하며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피겨 03은 외부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며 작업을 이어갔고 비닐 포장과 상자 크기에 따라 한 손과 두 손을 구분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이제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물류와 제조 현장 같은 육체 노동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공상 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AI의 확산과 경력직 중심 채용 구조 속에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30대 고용률 81%와 격차가

67.3%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AI가 신입 인력이 맡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법률과 회계 등 전문직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면서 신입 채용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까지 겹치며 청년층 장기 실업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장기 실업자는 1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 경험 자체를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해산시에서 장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길거리 장사에 몰리면서 노점상 간 자리 다툼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마당 매대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길거리 장사로 나서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수익이 줄면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거리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점상들이 사실상 자기 자리처럼 사용하던 장소에 새로 나온 주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산시에서는 장사 자리를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가족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단속까지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0도, 안주와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7도, 평양과 진남포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구성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희천 18도, 구성 17도, 강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구성과 강계 희천이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장현 18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5도, 장현과 개성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사는 비 소식은 없겠으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강 18도, 함흥과 원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평강 23도, 원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5도, 웅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과 무산 20도, 웅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수보다도 능력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33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죠. 간호사 하면 많은 이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릴 정도가 되었고요. 간호학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를 찾아가 묻습니다.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5월 26일 화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음성회에는 찬양사역자 홍지승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음성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참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 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갈이 다 갖다 내 불살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지요. 근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진 파울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 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워십 찬양 앨범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화 챔버 콰이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은혜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오늘도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 어디 살고 계시죠?
0: 인천광역시.
1: 인천에?
0: 네,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처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있는데 인천을 고르신 거예요? 1번으로?
0: 네, 사실은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1: 서울 쓰셨어요?
0: 예,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살다 나니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그래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그 하나원에서 이 집을 배정받을 때 서울에 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을 다 보니까 다 그 친척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친척을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우리 그 서울에 가는 분들도 이렇게 집이 뽑기를 하고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서울에 아는 분이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게 되면 그분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확률이 줄어드니까.
0: 네. 그래서 그 서울을 그 포기했어요. 서울을 포기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네. 예,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함께 제가 그 교회에 다니던 그 자녀분을 알게 돼서 교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 교회에도 다니게 되고 이랬으니까 예, 그 자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려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느라고
1: 세상에.
0: 인천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1: 네. 예,
0: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교회. 상태에서 와서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또 또 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1: 그쵸.
0: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녀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 네. 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도 고향을 둥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 됐고
1: 네.
0: 그 길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교회에 먼저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인천으로 선택해서 왔어요.
1: 교회까지 그러면 네. 얼마나 걸려요?
0: 그 우리 목사님이 집이 시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나서 교회를 나가게
1: 같이 타고 가세요
0: 되거든요.
1: 차를.
0: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우리를 태우고 갔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1: 와, 주일마다요?
0: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1: 이곳에 네. 오셔서 추석 명절도 보내시고 설 명절도 보내시고
0: 네.
1: 연말 연시 또 네. 새해에도 같이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때 보통 이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봄 소풍도 같이 가고 할 것 같은데.
0: 했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한국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주느라고 우리를 데리고 예,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바닷가 월미도 예, 거기에 가서 배도 타고 우리로 예, 식사도 시키고 예, 그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조직하는 예, 은혜동산 예, 네. 제주도에 가서
1: 제주도까지 예, 다녀오셨어요.
0: 예, 제주도 은혜동산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이미 전에 그 북한에서 온 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을

0: 예, 그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시는 이 그걸 많이 보고 느끼고 예,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또 우리 저기 또 바닷가 옆에고 찻집에 가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아. 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1: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찬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찬양의 감사의 고백들처럼 모든 것이 감사 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인 고백처럼 이곳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나눔의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고 정착하시면서 저희가 다양한 걸 먹고 또 지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인천에 집도 받으시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의식주를 경험하셨는데 여기 밥은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0: 네. 그런데 좀
1: 짰어요.
0: 뭐랄까 많이 음식이 달아요.
1: 달아요.
0: 네. 그 달아서 좀 그랬는데는 그래도 그 북한에서 그 수산물을 그 동해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수산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인식에 남는 거는 그 명태 그 보고 뭐 음식 이름이
1: 명태찜? 동태찜?
0: 네. 명태찜을 아주 인상적으로 먹었거든요.
1: 맛있으셨어요?
0: 네.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하나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고기는 중국에서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1: 네.
0: 그런 수산물을 먹지 못해서 한 10년 동안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 그 북한에서 먹던 그 고향 음식. 예, 그다음 또 한국에 들어오니까 예, 북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 뭐 평 그 냉면. 네, 냉면 두부밥.
1: 맞아요.
0: 예, 인조고기 밥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원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주일마다 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1: 네.
0: 그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걸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이런 걸 우리한테 다 채워주시고
1: 네.
0: 진짜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 고생하고
1: 그쵸.
0: 네 거기서 진짜 헤어나오자면 힘들고 별의별 고생 다 하고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기 와서 뭐 다 고생할세라 섬겨주시고 예, 그렇게 뭐 해주니까 그저
1: 네.
0: 우리는 우리 입에서 그저 감사의 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1: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북한 땅에 전파를 통해서 고향 땅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북녘 땅에 계신 고향 땅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경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말 머자는 하나님의 그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감사를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0: 하던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방송을 듣는 거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한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7시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에서의 일과가 있었음에도 자정부터 네. 항상 4-5시까지 네.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아,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파수를 헝클어놔도 다시 맞춰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어쨌든 지시를 받으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예. 더 사상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방송에서 처음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괴리감이 들진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0: 예, 맞아요. 저희가 극동방송을 그때 두드면서 여기에 지금 김장안 목사님
1: 네.
0: 국무분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잠깐 말씀을 여쭤봤지만은 이 목사님 그때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말씀이
1: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0: 네, 나가고 70년대인가 언젠가 여기서 큰 70년대 초인가 무슨 어느 목사님하고 그 네. 통역을 했죠. 여기 어디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때
0: 예, 미국에서 그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제가 생각했던 북한의 우상 숭배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좋고 저로서는 단언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보면은 북한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북한은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좀 반 거죠. 북한은 체제하고 우리 지금 이 국동방송에서 나온 하나님 하고 볼 때 김일성이가 하나님인가 북한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조금 자유롭고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뭐 5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그런 말은 많은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 국동방송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때는 좀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때가 지나면서 또 시간이 바뀌고 이제 국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말이. 북한은 북한이 잘 살길 위해서 뭐 태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다 뭐 민족이 태양 이런 거로 나오는데 좀 반대적인 변에서 이제 많이 봤고 그때는 제가 성경은 이제 말만 듣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고 98년도에
1: 네.
0: 어느 선교사님부터 성경책을 한번 선물을 받았댔어요.
1: 아, 러시아에서요.
0: 네. 그또 그 선교사님 막 협박을 하다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받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성경을 조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두었던 이제 국동방송하고 좀 대비해서도 보고

0: 또 실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던 거하고 성경책을 보는 거하고는 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방송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왜 창조했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상하고 이런 귀신이 진짜 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좋은 말씀들로 해서 이제 해설을 잘해준 강사 목사님들 말씀하고 성경을 직접 제가 읽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다 하고 좀 호기심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1: 이게 성경을 혼자서 그냥 이제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꽤 많으셨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받아서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면 안 됩니다. 북한은 성경 가지고 다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말하다 이제 그 가족체로 보이부에서 실어간 걸 봤습니다. 장도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감추고 다니고 봤지만은 처음에는 창세기는 저는 아주 흥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됐다, 뭐 웅창이가 바다가 됐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잘 믿어도 안 지고 이거는 나쁜 소리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직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 보면은 무슨 십계명을 딱 읽어보면은 북한 조선노동당 귀화하고 딱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항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식,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다 해서, 다시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보기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지나가는 좋은 말씀들인 것 골라보고, 또 이해되는 거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때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몰래 성경을 보시면서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셨던 거죠?
0: 그렇죠. 제가 수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 러시아에서
0: 네 들어가면서 시골에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중국산 노홍기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됐다. 뭐 러시아 말보다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1: 네.
0: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는 또 국동 방송이 잘 잡혀요. 저쪽 시베리아하고 좀 다르고
1: 시베리아
0: 네, 네. 거기한 다르고 저는 잘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책은 그때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 성경책을 보고 또 말하는 건 듣고 이러면서 네.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는데 북한은 이제 김일성 승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말씀으로 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을 알게 돼서
1: 네.
0: 좀 문의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는.
1: 네, 그렇게 지금 수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지내던 곳을 나오시고 나가야겠다 하시고 나오시고 성경을 받았던 거는 나오시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98년도 제가 하버로스 7장을 왔다가 이제 11일로 가면서 이제 열차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협박을 하다가 밤새 얘기도 나누고 예수 네.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1: 협박을 하다가 성경을 선물로.
0: 맞아요. 좀 시간상 이렇게 다 얘기하고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 협박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밤새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돼서 내리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1: 네.
0: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뵌 적은 있으세요?
0: 그분 제가 이제 한 2년

0: 1년 좀 넘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가남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곧 간다고 했는데 그때 후회되는 건 구 선교사님이 젊은 부부인데 50대도 안 됐는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완전 가나안 판정을 받고 들어서 사역 정리하러 이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2박 3일 같이 지내고 저는 다시 나오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 그때 그 어느 지방에서 왔는데 어느 도시에서 왔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으면 좋을 걸 그걸 다행히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참 불행입니다. 그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고처지를.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찾을 사람들은 찾았는데 그분은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1: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너무 귀한 선물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0: 맞아요. 네.
1: 그 선교사님을 꼭 다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0: 저도 지금 찾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때 러시아에 나오면 안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은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남은 사람들도 미치 오는데 어디서 파송해 있는데 장로교라는 건 알았습니다. 장로교를 알았는데 서울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제가 자꾸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90년대에 온 분들을 근데 딱 감리교에서 많이 파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감리교 침례교에서
1: 참 많이 알아보셨어요.
0: 가족이랑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귀한 열매로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계시고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찰나에 만났던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성경과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된 극동방송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0: 네.
1: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 읽기 싫으셨던 창세기도 다 읽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있었던 변화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2022년 이곳 대한민국에 건너오기 직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는 5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종이 섬기는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깊은 의미를 나누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 유산주일입니다. 보통 부모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유산을 물려주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신앙 유산 운동이지요. 선친들의 신앙을 계승한 젊은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교육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직접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토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강단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쉐마스쿨을 한 시간여 보내고 주일을 대망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부모 세대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내 아이를 넘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순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직장생활이나 일터에서의 삶을 살까 고민하며 기도 제목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 부르고 이들의 부모 세대를 저희 교회에서는 차세대라 부르며 다음 세대와 차세대의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서 현재 저희 교회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 포함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가정이 풍성하게 부흥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신앙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앙 유산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규례를

0: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유산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고 어린 자녀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북한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북한 지역은 새벽부터 전 지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남도는 2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20도, 춘천과 대구, 부산과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8도, 함흥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강계가 28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과 서울이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강릉, 대전, 광주, 제주가 24도, 부산과 목포, 대구가 23도, 여수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며칠 채 남지 않은 5월의 가정의 달 나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무시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더 낮아지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첫째, 진노를 통과하여 거룩한 기쁨을 누립니다. 어제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겼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오늘 12절에서 그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궤를 옮겨오는 일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해요. 단 여섯 걸음 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조심해서 궤를 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실수는 유익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던 다윗이 웃사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고 해요. 배옷은 회개와 겸손을 상징하지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위풍당당한 왕임에도 이렇게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와 신정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고 해요.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을 남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헌신하고 화목하면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나눔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임한 진노의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회개의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인생은 둘째, 인본주의를 이깁니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고해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계속 불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언약궤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본주의가 그대로 미갈에게 흘러간 거예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미갈을 첫사랑으로 사랑했지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임금이 더 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배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양을 있는 대로 다 차리면서도 정작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비난해요. 가족 우상주의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홀대해서도 안 됩니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자기 가족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은 다윗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어요.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미갈의 눈에는 그저 자신 앞에서 몸을 드러낸 방탕한 행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버지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보았으면서도 미갈은 여전히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임금으로서의 다윗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왕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0: 인본주의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나요?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구경만 하진 않나요? 내가 버리기로 다짐해야 할 내 안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혈기 많은 남편을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물질 고난 사건과 직장 동료 부인에게 상간녀로 오해받는 수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서야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가다 보니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게 되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듯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한 지체를 태우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예요. 주차 문제로 화가 난 남편이 혈기를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주차 봉사를 하시던 두 집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하에 주차하고 온 뒤에야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을 채울하며 집사님들이 그러실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으이그 하면서 표정과 말로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제 심중에 남편은 혈기를 참지 못하는 환자야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혈기 많은 남편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고 교회 집사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을까 봐 미갈처럼 온몸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교만한 저를 은혜로 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그룹 리더로까지 불러주시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게 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저의 약하고 악한 부분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신경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도록 돕겠습니다. 남편이 무시될 때 입을 다물고 저의 교만을 회개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어요. 그것은 회개와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미갈의 눈에는 방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였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미갈처럼 점잖게 창밖으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체면과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고 천해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진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노를 통과한 거룩한 기쁨으로 인본주의를 이기고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웃사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실수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바로잡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왕국의 왕이면서도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다윗의 그 거룩한 기쁨이 저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미갈처럼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인본주의가 그의 딸 미갈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던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9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

0: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네온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가

0: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에 곡물 대금을 다시 넣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것보다 오래도록 굳어있었던 양심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래전 동생을 시기했고 미워했으며 결국 은수무게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죄를 숨긴 채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안식을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은 기억합니다. 입술은 침묵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죄는 깊이 묻어둘수록 더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서 다시 발견된 돈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돈을 발견하고도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에 묶여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심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말씀에 기록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실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며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흔듭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내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가 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루 속 재물을 통하여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죄를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양심을 흔드심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실 때조차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아픔,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을 통하여 내 안에 감추어진 죄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대인관계의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며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두려워 떨던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죄책감 속에 떨던 형제들이 결국 요셉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발을 씻을 물이 준비되었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고 한때 자신들을 팔아넘겼던 동생과 함께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식탁은 용서와 화해요, 회복된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루 속에 재물을 넣어두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지나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오는지,

0: 흔들림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자루 속에 변장된 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사랑 안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심에 순종하고 달려나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718번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청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더욱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나갈 때 자녀를 비롯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어요? 기분 좋은 아침바람이 신선한 공기를 듬뿍 몰고 옵니다. 창문을 빙긋이 열고 마음도 비스듬히 한번 열어보세요. 지저귀는 새소리를 방 안으로 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도 내 안에 모셔드리다 보면 어느덧 나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려서도 버릴 것도 없는 건강한 5월이 우리에게 아직도 몇 날 남아있음이 감사한 이 5월의 하순 아침,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이어지는 이제 이전에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8장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식이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내 지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땅히 행하겠다. 그게 나의 권리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지식이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지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지식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가?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는 데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권리, 지식, 기회를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이제 9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사례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자유인, 그 당시에 헬라의 자유인은요,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아주 고된 노동은 시민에게 합당하지 않고, 이런 고된 노동은 노예들, 종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또 성도들을 양육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이 말은 헬라의 수사법인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문문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내가 분명 자유인이다. 나는 반드시 분명 명백하게 자유인이다. 이런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사도가 아니냐. 내가 마땅히 사도다. 나는 분명히 사도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연약한 자로 섰었죠. 내가 사도인데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위로 짓누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의 이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했었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됐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봤느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곧바로 봤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빛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냥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적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만난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쓰러지죠. 그러자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영이라면 영이 손을 얹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감싸는 거죠, 영은. 근데 오른손을 얹었다. 이 말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 다시 이제 9장으로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그러죠. 보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다른 건 몰라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 내가 감당했던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면서 베드로, 개바파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봤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못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예수 믿게 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쓴 것 자체가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증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을 너희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선 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부인하면 사도가 아닌 자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라면 너희들이 이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면 나의 사도됨도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됐고 또 자유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하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별로 마치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아니 왜 혼자 와서 여기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냐? 장막을 만들면서 아니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할 텐데 아니 그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한데 왜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도 않고 자원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사도된 자격이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 잘 서가기 위해 여기에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 나의 권리됨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것.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거는 뭐 거리낌이 없다,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반증하는 하나의 예시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서포터를 받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 개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그렇죠? 자, 그리고 개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베드로는요,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자매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니며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바나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그 후원으로 일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권리 포기의 관점을 이제 군복무 7절에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예, 이 세 가지 예로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군복무, 로마 군대의 군으로 입대를 하면 나라에서 제국에서 다 먹을 거 공급하고 또 군복도 공급하고 무기도 공급하고 다 하죠. 야, 너 군복 입는데 돈 내야 된다. 칼, 로마에서 주는 칼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군복무를 하면 마땅히 그런 것들을 지급받는 것은 군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마땅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아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 심었는데 아유,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못 먹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포도 키웠으면, 아니, 물론 팔기도 하지만 잘 먹어야죠. 거기 있는 포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떼를 길렀는데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다. 아니, 얼마나 이 젖들이 많은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근데 안 먹는다. 아니, 이거는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죠. 자,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걸 말하는데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기록되었을 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할 때 기억 단어주가 나옵니다. 이 기억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4절이 나오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곡식을 떤다. 곡식을 이제 타작하기 위해 소가 밭에서 이제 쭉 가잖아요. 자, 그럴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고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어떻게 또 이제 갈고 알곡을 타작하고 할 때 소의 힘을 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여러분 곡식이 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소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되고 탁! 율법에서는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도 일하는데 일하는 소 배고프면 안 되고 소를 위해서라도 배고픈 일하는 소를 위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게 뭐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의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게 꼭 어떻게 소들만을 위해서 말하는 거겠냐? 10절에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갖고 따는 것이다. 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록된 게 뭐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조건 다 안 먹고 쩔쩔 굶고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를 하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갖고 갈고. 자, 밭을 왜 갑니까? 곡식 거두려고. 그다음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갖고 자다. 곡식 탈곡할 때 이 곡식을 얻을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혹여라도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느 정도 설 때까지 장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절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고 혹여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며 일꾼 말씀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권리 쓸 수도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쓰지 않는다. 그러죠. 않는다. 그 이유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그 일을 해도 근로시간이 있죠.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넘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초과수당.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자가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몇 시에 출근하냐? 4시에 출근하죠.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오죠. 몇 시에 퇴근하냐? 10시에 퇴근합니다. 9시, 10시. 그럼 10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출근한다, 퇴근한다 개념을 이미 없습니다. 출퇴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교회,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가서 자러. 그 5시에 와서, 4시에 와서, 10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을? 18시간. 그럼 18시간을 주 7일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7. 18 곱하기 7. 그럼 126시간. 120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100시간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노동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노동량이죠. 근데 그거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쁜
성김으로 생각합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래가 아니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때로는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일이 있고 행사가 있고 또 준비할 게 있으면 쉬리고 뭐고 뭐 밤낮 없이 와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미쳐다 보지 않아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소명의 개명이고 성직의 개념이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나 같은 죄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여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구석구석 봉사하는 것 이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세상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다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여러분 사랑은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권리 주장이 아니죠. 철없는 아이가 엄마 나 집안 청소했으니까 용돈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 한번 계산해볼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너 깨우고 밥 해주고 옷 발라주고 또 준비물 챙겨주고 낮에 장 봐서 너 밥 먹을 것도 챙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주님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이렇게라도 주를 위해 제가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만 받아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나를 만족시키기보다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구구절절 변호해야만 하는 바울의 입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다소 씁쓸해집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죠. 은혜를 입은 교회가 은혜를 입힌 사도를 향하여 너무도 심한 억측으로 상처를 입히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리를 지어 소문을 만들고 그것을 정설인 양 퍼뜨려 나가며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께서 당시에 수고의 대가도 없이 자비량으로 섬기며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오늘도 값없이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무자비함이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채근하시니 듣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지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어려워도 우리는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이기성입니다. 이기성.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기적인 삶, 이기성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그 죄의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개의치 않는 그 이기적인 삶, 이기성이 이 죄로 인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이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기성은 대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역사를 나타내거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 개인의 실력과 능력이 기준이 되어 할 수 있다 없다로 그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겠지만 어떤 역사나 능력이 내 실력, 내 개인했던 가진 물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으로 역사와 그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100억이나 200억이 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100억이 필요하다,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100억을 가진 게 없고 아유 그 정도 돈을 뭐 내가 헌신할 수도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빠지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어떤 역사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자신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아마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성의 한 양상은 뭐냐면 공동체의 저력과 능력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인데 그리고 그 공동체 하는 일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공동체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빠지게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고

공동체 저력이, 그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꿈을 꾸거나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능가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걸 공동체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공동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언제든지 그 공동체적 가치, 그 이기성을 이겨내고

말이 무엇이냐면 그 일터가 무슨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 상품이 너무 좋더라. 그 회사 만든 그 물건이 너무 좋더라. 그 어떤 일터가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 공동체, 직장, 일터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때, 그 공동체의 가치가 인정을 받을 때, 그 공동체가 잘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개인의 삶을 위한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직장을 구하러 갔고 그 직장에서 적합한 사람인지 인터뷰를 할 때 첫 마디가 월급 얼마입니까? 어떻게 휴가 주는데요? 복지는 어떻게 되는데요? 뽑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있기에 개인이 사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월급을 줄 만큼의 그 수익구조, 상품과 서비스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이성으로 인해 내 삶부터 돌보자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병폐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돈을 잃어야만이 누군가가 이득을 보게 되는 크기의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투기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돈을 넣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수익이 생겼다면 그것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으로 모두가 유익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돈이 먼저 들어와서 돈을 빼가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하는 부정이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취하고자 그 투기하는 것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나에게 새로운 상품의 아이디어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러면 나타난 그 모든 자연 만물,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 서비스, 상품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할 텐데.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통해 나타나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 상품, 서비스,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태어남과 죽는 날짜를 결정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 어떤 역할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갈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몰라서 세상 나가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가치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그게 오늘 우리 삶의 배짱이죠. 자랑이죠. 하나님 나라가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뭘 가진 거, 영향력, 물질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를 해결해주고 지켜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뭐에 하나님께 필요하겠고, 하나님께 그것이 뭐가 하나님을 지켜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해서 뭘 가지든지 간에 뭐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나 들의 풀처럼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이지,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주머니 두둑하다고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섬길 때 참 많은 걸 참 배웠는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저렇게 물질이 많았는데 저렇게 한순간에 끝날 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에 물질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를 신앙생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 했는데 이 정도 물질이면 이제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애들하고 같이 잘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매주 잔치도 하고 베풀고 잘 했어요 했는데, 그 자녀가 불의한 그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엄청난 사상피해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나면서 재산 전체를 팔아도 보상이 안 되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니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가진 것으로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해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내해보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 미래 뭔가 좀 자식들 돌보고 내 삶 돌보는 그 이지성에 빠져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이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가치대로 쓰임을 받고 발전할 때 그 속에 내가 인정받는 거지, 내 자식들 내 삶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동체를 악용하고 오용하려면 반드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가정이든 일터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뭘지,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나이가 와서 흘러가게 될지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공동체 가치를 위해 나 한 사람이 어떻게든 모세의 혈관처럼 작은 물줄기라도 함께 하고자 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고 함께 헌신하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수고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 빛이 나게 되고 모든 성도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소속된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 공동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 같다고 해도 큰 강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결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모이는 순간 누군가 한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지 않겠지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일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룬 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실력인 것입니다. 성전 동문의 문 밑에서부터 쫄쫄 흐르던 물이 흘러갈수록 다른 물을 만나고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더라.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고 또한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가지지 못한 교회 공동체만이 가진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건세도 교회 공동체를 당해낼 수가 없으며 교회를 통해 어떤 역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정인 줄 아시고 그 칼을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 전체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워도 우리는 합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우리 교회는 합니다. 그러기에 각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물줄기 같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과 기능이 미세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에덴 동산은 경작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땅이었지, 전 온 지구가 다 에덴과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성경이 말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풀이 나지 않은 경작해야 될 땅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 이제 그것을 풀을 뽑아내고 심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우리 삶은요, 난 사람 잘 되기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공동체가 존재하기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빛내주기에 공동체를 통한 가치가 나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가하여 해낼 때, 능가하여, 아니 사실 능가하여 해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능가하여 해낼 때 내가 그 역사의 맛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가치죠. 그러게 이제 그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함께 달려가자. 특히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내 개인의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재정적인 어떤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정적인 필요는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기도에 따라 우리 성도들 중에 헌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3의,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쓰실 물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전도서 말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재물을 쌓아놓게 하셔가지고 싹 옮겨주시는 아멘. 아멘한 사람은 그 맛을 보게 될지어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래. 내가 고생한 게, 물론 죄인들한테 뺏어오진 않아요. 왜? 죄인들이 물질만 쌓아놓다 보니까 그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죽어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금과 은인데 고스란히 하나님 나한테 쫙. 잊지 마세요. 내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부터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나부터 조금이라도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무궁무진하십니다. 무궁무진. 여러분, 물질이 주어진 것이 잘 관리되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내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게 안 되니까 더 많은 물질의 기회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물질이 어디서 주어질지 어떤 사람이 함께 할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너부터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너부터 꿈을 꾸면 내가 일할게. 너부터 걸어가면 내가 일할게. 제 평생의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짱. 저는 이거 하나로 살아왔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은 인생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뜻밖의 물질이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거나 사역 중에 뭔가 일할 만한 일을 보면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얼마 필요한지 적어놓고 일절도

누구에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그러면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돈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고민할 때는 일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돈이 주어지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 돈을 기탁을 했는데 그 일에 맞는 일을 찾으려니까 아이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겉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론이라도 제대로 썼는지, 이런 책임감을 묻기 시작하니까 일이 어려워지죠. 그래, 그런 돈 안 받는 게 좋아. 그러고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그분의 일에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 얼마나 깔끔한지, 내가 달라 했나? 내가 필요하다 했나? 아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들이 자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손길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가치에 천국 상급이 결정되고, 그 가치가 어쩌면 여러분의 다른 공동체, 세상에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공동체, 내 직장은 좀 열악해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그 직장이 안 돼도 교회를 섬기는 영광으로 주님 만나게 되지만, 주님 반드시 더 큰 은혜의 가치로 그 직장도 살려주시죠. 왜? 우선순위가 바르는 것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결정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 진행되게 하신답니다. 풀든지 매든지. 또한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두 사람 밖에 안 된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 종종 성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를 해봤다고 하니까 제가 불러서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 이름으로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었을까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만 잘 되면 그 다음 하겠다라는 순서가 바뀐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함께 흘러가는 강물로서가 아닌 뽕뽕 솟아나는 샘물 수준에서 뭔가 이루고 얻으려는 기도였지는 않았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삶을 먼저 잘 살고 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겠다는 교회 공동체를 오용한 건 아닐까요? 악용한 건 아닐까요? 내 삶부터 잘 살고 나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욕심에 기도한 건 아닐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하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는 그 기도였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 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인생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잘 결합되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것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너희 백이 만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께 제안했던 대로

0: 여러분 각자의 그런 어떤 상태, 수준, 정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한 주간 좀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을 좀 전하려고 해 주시고 또 초청장을 건네 주십시오. 반드시 더 큰 물줄기로 생명군의 역사가 온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동문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큰 강물이 될 때 그 강 안에 엄청난 생명들, 고기들이 떼를 지어 살아나게 되고 또한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들이, 바다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한 강 좌우에 엄청난 과실나무들이 맺히면서 잎사귀 하나 버릴 것 없는 약재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 성전 동문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 그 큰 한강이 태백산 그 산 꼭대기 샘물로부터 시작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의 그 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입이 아니라 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성령의 주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 그러나 성도들의 그 작은 물줄기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만큼 세우셨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앞으로 더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주향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앙생활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언젠가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더 깊고 그렇지 않겠냐고 성도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 근데 목사님의 답은 정반대였어요. 오. 자전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전거는 페달 밟기를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꽝 하고 즉시 넘어져서 티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은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멀리해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1: 아.
0: 넘어졌다는 것조차 모른 채 굴러가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1: 신앙생활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죠.
1: 쉬워 보일 수.
0: 예. 예.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1: 예.
0: 겉보기에는 신앙의 연륜도 깊고 직분도 번듯해서 참 훌륭해 보이는데 막상 작은 이익 앞에서 막 신앙이 너무 쉽게 뒷전으로 밀려지는 모습도 우리 가끔 보잖아요.
1: 예.
0: 또 반대로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감당하기 힘든 큰일 앞에서 아주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껍데기만 봐서는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속이고 또 신앙의 깊이인 것 같습니다.
1: 예, 세상은 그럴듯한 포장지에 점수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정직한 중심을 보십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익숙함에 속아서 정작 내 영혼의 페달은 멈춰선 채 그저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과 첫사랑이 멈췄다면 그건 이미 멈춰서버린 자전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이력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골방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으로 페달을 밟아나가는 정직한 결단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거창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도로 묵묵히 굴려내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전시훈의 음성으로 내 안에 사는이 첫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1: 아.
0: 내 안에 너 있다.
1: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겠네요. 네. 예전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보다 네. 우리 주님께서 내 네. 안에 너 있다 네. 말씀하시겠네요.
0: 내 안에 또 주님 계시고.
1: 그렇죠. 네,
0: 너무 표현이 그런가요? 주님한테 너 있다?
1: 아, 네. 아니죠. 괜찮아요? 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쵸? 우리는. 주님께는 네. 제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너 있다.
0: 우리 안에 다른 거 있으면 다 쫓아내야 됩니다.
1: 아하, 네, 그렇습니다.
0: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휴일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어제 못 들어오셨던 분들 많이 계세요.
1: 그렇군요.
0: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1: 오늘 또 만나 아침부터 예. 일찍 만나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0: 네.
1: 만나 보내주실 분들은 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 무료로
0: 무료 보내... 아니고 유료요. 큰일 나면서
1: 제가 무료라고 했나요?
0: 예, 예.
1: 그렇군요.
0: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1: 저는 사실 오프닝 때 우리 PD님이 굉장히 큰
0: 알았어.
1: 맥락상의 실수를 했지만
0: 그만하세요.
1: 굉장히
0: 왜 말 안 하고 지나가나요?
1: 실수가
0: 네.
1: 있었지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0: 예.
1: 아 이렇게.
0: 요거는 고지 위무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직접 꼭
1: 그렇군요.
0: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이렇게.
0: 자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 또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요.
1: 예,
0: 무료는 그리고 어떤 게 무료요?
1: 무료는 네. 여러분 무료를 원하신다면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받으시면
0: 네.
1: 일단 보시면 기본값은 서울로 되어 있을
0: 네.
1: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있지 않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대전으로 바꾸시면 네.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도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예, 말씀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로 굴려내는 성실함. 아멘입니다.
1: 아멘.
0: 오늘도 저 아들, 우리 모두 가족들 만나주세요.

0: 아멘.
1: 그리고 8712번님도요.
0: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아멘. 가족도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1: 예, 저와 가족들 만나주세요. 아들 만나주세요. 봄기도 만나주세요.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5809번님도
0: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조금 힘들어져서 잠깐 쉬려고 했었거든요. 네. 다시 힘을 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만나주세요.
1: 아, 기도 시간을 채우는 성경을 읽는 거는 채우는 모임들
0: 그런 비슷한 걸 것 같아요. 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하듯이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1: 어쨌든 참 어느 모임에 들어가느냐. 어쨌든 우리가 뭐 100% 채우지 못하든 조금이라도 평상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0: 그럼요.
1: 모임들이.
0: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1: 아멘. 8867번님도요.
0: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세요. 좋은 아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914번님.
0: 오늘도 새날 좋은 아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저희 자녀들과 단양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1: 좋으셨겠다.
0: 정말 모처럼 각자의 일정이 아닌 완전체로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냈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귀한 만나로 성령의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아, 목사님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 완전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0: 아하.
1: 조금만 크면은요, 이 완전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몇 년째 완전체를 못했어요.
0: 저희는 네. 지금 늘 완전체로만 다니거든요.
1: 그러니까.
0: 거의 초등학생이니까.
1: 그러니까. 아, 진짜 그때 잘해야 돼. 자주 가고.
0: 그렇군요.
1: 예, 저희는 이제 여섯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까지.
0: 아.
1: 그러니까 완전체로 뭘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0: 쉽지 않겠군요.
1: 그러니까 완전체로 오래간만에 삼고 있어버림도 완전체로 다녀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또 한 번 가면 또 가자 좋으니까 또 가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좋은 시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예, 만나랑 씨앗이랑 가끔 헷갈리시다.
0: 아하.
1: 아니, 그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 카드, 기도문, 선포문 이런 걸 좋아하시는지 익히 몰랐어요.
0: 아하.
1: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걸 알다 보니까 저희 각 프로그램에서 이제 각자의 모양대로 어디는 기도문을 보내주고 어디는 선포문을 보내주고
0: 예.
1: 어디는 말씀 카드를 보내주고
0: 그렇군요.
1: 각각 또 이름이 달라.
0: 시간마다.
1: 아, 예. 헷갈려. 예. 저도 헷갈려.
0: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예. 만나가 가고
1: 그렇습니다.
0: 있고요.
1: 예. 9시부터 11시까지는 씨앗이
0: 가고 있습니다.
1: 아, 씨앗인가? 잘 모르겠죠.
0: 아, 여기서 또 헷갈리는군요.
1: 어쨌든 뭐 많이 달라요.
0: 예.
1: 저녁 기도도 있고. 예. 그래서 가끔 씨앗을 보내 주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저희 시간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예. 뭐 어쨌든
0: 뭔가는 갈 겁니다.
1: 뭔가는 가고 그리고 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나름 되게 매일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0: 성실함.
1: 예. 근데 어쨌든 또 이거를 반가워하시고
0: 예.
1: 소중하게 여겨주신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0: 감사한 거죠.
1: 예, 저희가 한번 휴가 가고 이럴 때 진짜 아주 바짝 긴장을 합니다. 역시 못 갈까 봐. 감사합니다.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0: 예, 오늘 김예나 교수님 나오시죠. 마인드핏.
1: 심상이요, 상심이에요.
0: 아, 상심했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1: 네,
0: 상심했었습니다.
1: 근데 심상도 상심에 되게 느낌 비슷하잖아요?
0: 심상은 이제 시나 이런 네. 문학작품 말할 때 심상이 떠오른다.
1: 아니, 아, 그렇구나.
0: 예. 예.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틀려서 상심했었기 때문에. 상심이 맞죠.
1: 그렇습니다. 김현아 교수님 잠시 후에 또 만나 뵙고요. 그리고요.
0: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 네.
0: 자, 네. 오늘은, 아하. 네. 뭘까요? 원고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원고 왜 이렇게 많죠, 오늘따라?
1: 아버지.
0: 성경체 입문꽁트 일상행전이 있군요.
1: 절대, 제가 이 심상과 상심을 절대 찾아보고 외우지 않는 것처럼 목사님이 매일에 그, 저희 코너들을 절대 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0: 아, 요일별 네. 이 코너.
1: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0: 오시는
1: 거.
0: 성경 외에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1: 할렐루야
0: 굳이
1: 예수 놀라운 그 이름
0: 죄송합니다.

0: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본격 성경책 입문 공트 일상행전 제7장 안식일에 걸려온 전화.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한 이대리가 마침내 주말을 맞아 그의 처소에서 육신의 안식을 누리더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부드러운 고기를 구우며 식탁에 기쁨을 나누니 이대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이르되
1: 엿새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 나에게 주께서 이토록 향기로운 고기와 안식의 기쁨을 상 가득히 베풀어 주셨도다
0: 하며 크게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식탁의 교제가 한창인 그때 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라 하는 기계가 호련히 진동하며 요란한 소리를 내거늘 이대리가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 강 부장의 이름이 시퍼렇게 박혀있더라. 고개를 짚던 이대리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굳어지고 그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니 온 집안에 일순간 무거운 정적이 감돌더라. 기계 울림이 끊이지 아니하며 이대리가 전화를 붙들고

0: 마음속으로 처절히 부르짖어 가로대.
1: 오호라, 이제 겨우 주말 점심 떡을 때려 하거늘 강부장은 어찌하여 쉼이 없이 나를 부르는고. 내가 이 초록색 버튼을 미는 순간 나의 달콤한 안식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오. 내 영혼은 다시 업무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리로다. 나를 이 시험에서 구원하소서
0: 하며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 이에 곁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가로대.
2: 버섯아, 안식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영육간의 건강에 이로운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기계를 엎어두고 어서 고기나 취하소서.
0: 하거늘 이대리가 가슴을 치며 이르되.
1: 그대 말이 백번 오르나 내가 만일 이 연락을 외면하면 월요일 아침에 임할 부장의 진노를 어찌 감당하리요. 그의 입술에서 나올 매서운 눈빛과 결재판의 재앙을 당신이 대신 맞아주겠나이까. 차라리 내 손이 묶이고 내 귀가 가려져 이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였으면 좋았으리로다
0: 하며 영과 육이 식탁 위에서 힘이 다투더라. 마침내 이대리가 결단하여 눈을 감고 전화를 모른 척 엎어두니라 기계의 진동은 이내 멈추었으나 대리의 마음속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심히 커서 고기 맛이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불안의 안개가 온 장막을 덮었더라. 이튿날 아침 출근하여 강부장이 앞에 서니 강부장이 눈을 부릅뜨고 이대리를 바라보며 이르되.
2: 이대리요! 내가 어제 주말에 급한 일로 내 처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너는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었느냐? 사원이 부장의 목소리를 피하며 어찌 가한 일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하여 숨었느냐?
0: 하며 신문하더라. 이대리가 심장이 떨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짓 입술을 벌려 가로대.
1: 부장님이요? 소인이 어제 주말에 점심 처소를 비우고 기계를 진동으로 해놓았기에 감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나이다. 아, 소인의 귀가 막힌 것이 아니오. 오직 기계의 울림이 미약하였사오니 분을 멈추소서.
0: 하며 엎드렸더라. 강부장이 이대리의 자백을 듣고 심중에 불신이 가득하여 가로대.
2: 네가 기계의 진동을 핑계 삼아 내 목소리를 외면하고 어찌 내 앞에서 뻔뻔히 거짓을 구하느냐? 네 입술의 괴유람이 참으로 엄하도다.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바람 소리라 핑계대며 경계를 게을리하면 장차 이 성읍을 누가 지키겠느냐? 네가 네 속임수를 모르는 바가 아니니 오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오늘 내 목소리를 갑절로 청종하여 보고서를 정오까지 내 앞에 가져올지니라
0: 하더라. 이대리가 슬피 울며 가라사대.
1: 상사의 부름을 외면한 대가가 월요일에 배나 되는 업무 폭탄일 줄은 몰랐나이다. 부장의 목소리를 피하고자 뱉은 입술의 거짓이 화를 불렀나이다
0: 하며 고개를 숙이니 그 구부린 등이 월요일의 무게를 짊어진 낙타 같더라. 과연 세상이 보기에 주말에 전화를 거는 자의 책임이 더 무거우냐, 아니면 그 전화를 피하여 진동 뒤에 숨은 자의 허물이 더 무거우냐. 한 처소에 거하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 이 시대 일터의 평화를 완성하는 참된 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노니라. 주말에 전화를 하는 부장이 잘못한 건지, 부장의 전화를 애써 외면한 사원이 잘못한 것인지 사유고 정답 없습니다.
3: 그렇군요.
0: 예. 개인적으로 예. 목사님이나 저희나 주말에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3: 오, 방송국 PD님도 그렇습니까?
0: 아, 그럼요. 주말에 방송 사고 나면 어떡해요? 바로 달려가야죠.
3: 주말에도 그 방송이 저희는, 나가니까요.
0: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사우나를 가도 전화기를 돌돌 감아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 아, 저희는 사실 이제 주말이라고 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때가 저희는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날이니까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0: 목사님과 저희는 주말에 주일에 전화기를 예. 꺼둘 수가 없습니다.
3: 그렇죠.
0: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저희 남편은 옛날에 아예 전화기를 주말에는 꺼놓으더라고요.
3: 아, 전화가 오면 뭐 그럴 수 있죠.
0: 전화 오면 어떡하려고? 주말에

0: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어.
1: 아.
0: 야, 부럽더라고요.
1: 업무의 특성이 예, 저희, 다르니까요.
0: 저희는 주말에 전화 올 일이 진짜 너무 중요한 전화 올 일이 많아서 항상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형편이 없었어요.
1: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요 부분에서 요 이슈가 네. 요즘에 뜨겁잖아요. 젊은 사람들과
0: 네,
1: 또.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요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어느 쪽이 답이 되든지 간에 네. 이거 답이니까 꼭 이렇게 해 이거보다는 조금 서로를 이해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업무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괄적일 수 없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마음이 우리 사회가 네. 넓어지면 좋겠다. 네. 서로 서로에게.
0: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송사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주말에 피치 못할 일로 전화를 서로 하잖아요. 그럼 제 첫 전화가 방송 사고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말을 일단 먼저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1: 진짜 그렇겠네요.
0: 갑자기 전화가 오면 뭐가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아 저기 사고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1: 아 그런 문화가 있군요.
0: 그런 문화가
1: 재밌네요.
0: 아 우리 4637번님 굉장히 감정이 확 가득 들어갔습니다. 예.
1: 강 부장 갑질 부장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0: 네, 그렇죠.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건 직장 얘기.
1: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1: 아.
0: 예, 정말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웬만하게 하셔도 주말에 서로 진짜 전화 안 하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1: 예, 어지간하면 예. 안 하고
0: 그러니까.
1: 급할 때 하더라도 뭐 못 받더라도 이렇게 막 월요일에 일을 더 시키면 안 되겠죠.
0: 예. 혹시 여러분 회사 있나요? 예.

0: 그렇죠. 요즘에는 저 위에 할아버지 전무님 전화 안 받았다고. 예. 월요일에 그렇게 한번
1: 아, 강부장 같이 하셨다고요.
0: 당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1: 이런.
0: 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아, 힘내세요. 4637번님.
0: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은 이제 주말에 퇴근을 하면서 이제 비서 역할이었는데 전화, 주말에 출근해 전화를 받으

0: 줘야 되는데 상사가 전화 코드까지 다들 확 워낙 절전절전하다 보니까 퇴근하는 바람에 절전하는데 전화 코드까지 다 뽑아놓고 가셔가지고
1: 상사분이
0: 아니 상사분을 늘 섬기는 저 부서님께서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서 그분이 굉장히 큰 곤란함을 당하시면서 그러셨대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책상에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올렸는데 이상하지. 그래서 차마 그 퇴직할 때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1: 예. 책상에 있었지만 거꾸로. 전화 코드를 뽑아놔서.
0: 예. 우리 8932번님.
1: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공사 현장들 올스톱. 운행이 비, 없어서 휴무입니다.
0: 오늘 비 굉장히 많이 온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비가 안 오네요, 지금은. 네. 조금 남은 감자 캐러 비닐하우스에 가려고 합니다. 모든 농작물도 영양분, 물을 주어서 좋은 열매 맺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는 주일에 덤프차 운행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선포했습니다.
0: 오.
1: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배에 방해줄까 봐 전화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선포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만나주세요.
0: 야, 이게 사실 결단 쉽지 않아요. 그쵸?
1: 그럼요.
0: 예. 갑자기 이분들은 일이 생기면 나가셔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주일 나는 안 하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1: 아.
0: 옛날엔 그래도 혹시 저기 그 저기 기사님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아예 안 하시니까 좋네요 진짜. 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1: 9번님께서 네. 대체 얼마 만에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건지 눈물이 납니다.
0: 어, 세상에나.
1: 두 분 목소리에 만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아,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1: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0: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0: 왔어요.
1: 그러니까.
0: 깜짝 놀랐지만 반가웠어요. 지금은 몸이 풀렸는지 움직이네요.
1: 풀어줘야 되겠다.
0: 생명의 신비로 오늘도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그래도 천연인 거죠. 달팽이 있을 정도면 깨끗한.
0: 아니 냉장고 안에서 달팽이가 살아 있을 수가 있군요.
1: 그러니까요.
0: 오 네. 대단합니다.
1: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세요.
0: 많이 추웠겠네요.
1: 네. 둘째 임신 중인 며느리 최은옥 주님 만나주세요.
0: 아멘.
1: 8840님 영혼도 만나주시고 우리 태아 아기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잘 또 예비해서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7414번님도요.
0: 여름이 벌써 온 듯 무더위에 그늘을 찾게 하네요. 오늘은 남편의 70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며 그 정도. 두 딸과 사위, 며느리와 6명의 손녀, 손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 건강한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나날들도 은혜로운 가정 되게 늘 인도하여 주세요.
1: 이건 90도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요즘에 70대 언니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0: 아 70대 아직 아니신 거죠. 남편이
1: 그러니까.
0: 물론 남편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많으실 수도 있지만
1: 네.
0: 아마도 아직은 6학년이실 것 같아요.
1: 그러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1: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 우리 마인드핏으로 함께합니다. 신혜진학대 상담심리학과 김예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예, 저희가 아침부터 또 계속 헷갈려하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아예이오우 아가 제일 앞이죠? 이렇게
0: 아, 오.
1: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0: 그런 방법도 있네요.
1: 오늘 또 상심이냐 심상이냐 가지고 아예이오
0: 아예이오우
1: 네, 상심이 먼저요.
0: 아예이오우는 일본어 배울 때 하는 거 아닌가요?
1: 왜 아예이오우 왜 일본어
0: 한국어는 아야어여우여우유우이죠.
2: 맞아요.
1: 저 마이크 그냥 끄고 집에 갈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여튼 아가 앞에 오잖아.
0: 그렇군요.
1: 일본이든 한국은.
0: 어쨌든 아가 맨 앞에 오잖아.
2: 그렇죠.
1: 죄송합니다. 자, 김현우 교수님과 함께 우리 계속해서 헥사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2: 네. 헥사코의 겸손정직 저희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어서 성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 겸손이 높다고 하면 늘 부드럽고 착하고 정직하고 양보만 하는 착한 사람을 떠올리기 쉽죠.
0: 예.
2: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분들이 뜻밖에도 거침없는 좀 직설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맞아요.
2: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 드렸었습니다.
1: 예. 네.
2: 개인적인 어떤 사익을 위해서 아첨하거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는 것을 위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헥사코에서 말하는 정직 겸손의 핵심은 남을 배려하는 다정함이라기보다는요.
1: 네.
2: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정하거나 속이지 않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들은 내 내면의 생각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100% 일치가 되려고 하는 진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쿠션화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2: 적당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식어일 수 있지만 이제 이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이런 쿠션어를 좀 잘 쓰지 않는
1: 그렇죠.
2: 특징이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 HON이 너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 유연한 쿠션어조차도 너무 간사한 행위로 느낄 수 있어서 거부하기가 쉽다.
1: 그러니까.
2: 이러다 보니 좀 더 직설가, 좀 독설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1: 네.
2: 결과적으로 내 안에 의구심이나 팩트를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독설을 내뱉지? 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1: 약간 사회성 결여된 것 같아요.
0: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좀 상대를 배려해서 말해야 되는.
1: 그렇죠.
0: 오늘 그렇죠, 화장 왜 이렇게 떴어? 이런 말들.
1: 머리 그 왜 그 돈 주고 깎은 거야?
2: 너무 상처예요.
0: 예, 그런 말들 하는 거죠, 그냥.
2: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왔던 이 겸손 정직의 성향의 특징을 바탕으로 내 수준에 맞는 마음 건강 관리법과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대인 관계 기술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2: 본격적인 솔루션에 앞서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이 겸손과 정직 HON이 어느 정도에 해당될지 좀 핵심적인 특징을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1: 네.
2: HON이 높은 사람은 가면이 없는 투명한 정직의 영혼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아첨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정한 원칙을 고수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진실에 집중해서 주변에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H.O.N이 낮은 사람은 좀 가면이

0: 면에선 매혹적인 조종자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처세술이 뛰어나고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착취할 수 있다. 그리고 편법을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H요인이 중간인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성격적 특징도 중간이면 정말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유연한 가교 역할을 하는 현실주의자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인간적인 좀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인 도덕성에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적당한 가식으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고 필요할 때는 또 정직하게 도덕성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수준별 마음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O.N이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이분들께서는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아요.
0: 자신이 고수하는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 타인을 향한 자태 역시 엄격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이런 도덕적인 피로감과 냉소주의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단계를 좀 넘어서서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와 다른 기준들도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치라고 하는 건 좋고 나쁨은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명예욕, 돈에 대한 금욕적인 돈에 관련된 것들도 가치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지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분들은 내 기준이 옳아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것도 옳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거나 비난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아 나는 저 사람들이랑 저 공동체랑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립을 시키려고 할 때 먼저 마음속으로 3초쯤 정지를 하시고 내 기준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인가?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사람만의 다른 건강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나의 정직함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이런 분들 교회에 꼭 이렇게 몇 분씩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속에 없는 말 못해. 정직하게 해야지. 이러는데 다른 사람도 좀 힘들어하는.
1: 실제로 방송사에 전화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사람의 찬양만 옳대. 다른 찬양 틀면 성경적이지 않다. 이 목사님은 잘못된 분에게 설교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송에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강하신 거죠. 그런 분도 좀 계시죠. 한번쯤은 본인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이 겸손 정직이 높으면서 생각의 경직성까지 높으면 이제 그런 전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요인이 좀 낮은 분들을 위한 팁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좀 거울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시죠. 근데 나도 모르게 타인을 내 이익을 위해 조종하거나 편법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순간의 이득이 주는 도파민에 삶이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신뢰의 붕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직시하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그리고 단기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 나의 진실함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좀 곤란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다스리는 도덕적인 각성을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좀 훈련해야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을 했더니 뭐가 잘 됐어.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계속 강화가 될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2: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겠네요.
1: 그러네.
2: 내가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 H요인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간인 사람 중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중간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1: 저도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 저도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저희는 그때 테스트에서 중간 나오잖아요.
2: 대부분의 분들이 다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인정해야 아는 것보단 인정해야 요 방법을 쓸 수 있겠네요.
1: 인정들 하시네. 보통 아시나요 본인을? 잘 모르죠.
0: 그러니까 중간 이상이신 분들은 잘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간 이하이신 분들은 알다.

0: 나는 아닐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1: 아. 네. 요거를 진짜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0: 예. 네. 네. 근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낮은 것 같아 이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1: 엄청 기분 나쁘죠.
2: 네. 그렇죠.
0: 네. 얘기하기도 참 쉽지는 않죠.
1: 그러니까. 네. 네.
0: 야,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정도를 되돌아보면 적어도 아, 나는 좀 그럴 때가 있지 이런 반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네. HON이 중간인 분들을 위한 팁은요. 적당한 사회적 가면으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지만 이익과 도덕성이 좀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마음의 갈등과 불안을 크게 겪을 수 있기도 합니다.
1: 그러네.
0: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호함에서 오는 불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 최소 세 가지 정도는 글로 적어두고 머릿속에 새겨두는 게
1: 그러네요.
0: 필요한 거죠.
1: 네.
0: 선택의 회색지대에 설 때마다 그 기준을 상기하면서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가치의 닻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 아, 진짜.
2: 이거 옛날에는 집집마다 좌우명, 가훈 네. 이런 거 많이 적어놨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이 가치가 중요하다.
1: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 그거 이제 중심도 없으면 아, 이 사람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또 그렇구나, 또 저 사람은 저 그렇구나 이렇게 흘려갈 수 있거든.
2: 예.
1: 자기는 몰라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고 이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2: 그렇죠.
1: 이럴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름의 네. 규칙들을 정해놓는 거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실제로 겸손정직이 좀 어중간하신 분들이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네. 쟤는 왜 이렇게 주대가 좀 없지?
1: 박쥐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겠다.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네.
2: 그럴 수 있네요.
0: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2: 예.
1: 네.
0: 그래서 오늘 근데 저는 좀 청취자분들께서 나는 오늘 이 라디오 중에 뭘 하나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플러스 나의 가치가 뭔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성경 구절이어도 좋고요. 가치의 단어여도 괜찮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뭐 명언이나 속담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결정해 보면 HON이 좀 낮으신 분들도 그래도 중간 정도의 어떤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처럼 행동하시지 행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중요한 실천 주셨어요.
0: 네. 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좀 수준별로 우리가 이런 분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0: 첫 번째 HON이 너무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들의 거칠고 유연성이 부족한 표현에 너무 투명해서 문제죠. 근데 그만큼 악의가 없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늘 같다 하면 사실 좀 신뢰할 수 있기도
1: 그렇죠,
0: 합니다.
1: 그렇죠.
0: 예. 너무 상처받기보다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좀 처세술도 좀 필요하다. 야, 너 너무 정직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말싸움이나 감정적인 호소로는 절대 설득이 되지 않고 이분들은 좀 의도를 투명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해요. 미사오구나 아첨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약간 방어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약간 나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자꾸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정직하고 겸손하게 투명하게 본격적으로 그냥 본질만 딱딱딱 이야기하는 명쾌한 소통법이 이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투명한 분들에겐 투명하게.
0: 맞습니다.
2: 이렇게 투명한 분들하고 친해지면은 어디 가서 이분들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되게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속은 안 그래.
2: 악의는 없어. 진짜
1: 그래.
2: 악의 없어. 진짜 내가 하루 이틀 겪고 악의가 없어.
1: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분들하고는 말싸움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
0: 네.
2: 객관적 지표.
1: 그렇죠.
0: 그쵸?
1: 좋습니다. 네.
0: HON이 너무 낮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1: 어떻게 해야 돼 진짜.
0: 아, 네. 달콤한 이게 참 어려워요.
1: 네.
0: 달콤한 아첨에 매료되지 않아야 한다.
1: 아,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0: 네네네. 네. 그래서 이들이 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자원을 탐내면서 과도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화려한 말에 취하지 말고
1: 네.
0: 그들의 평소 행동이 공정하고 정직한지 철저히 좀 3인칭의 시선으로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뭔가가 칭찬을 받아서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꼭 뒤에 가서 좀 기분이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칭찬의 말로 나를 좀 휘두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 나는 왜 저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대로 따르고 있지? 나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네.
1: 근데 이런 거에도 되게 잘 넘어가는 성향들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저 시쳇말로 간식이 다 빼준다 뭐 이런 표현을 쓰

0: 네, 정말 이런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해주신 또 마음 좋으신 분들.
1: 맞아요.
2: 그렇죠. 네. 네.
1: 좋으신 분들이죠. 네.
0: 나중에 근데 아, 내가 속았어. 막 이럴
1: 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꼭 3인칭의 시선으로 관찰해보고, 다음엔 그래도 한 번은 거절을 해볼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랑 그 일을 진행할 때는요,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문서화를 좀 시키는 필요가 있어요.
0: 문서화.
1: 네. 네. 그래서 업무나 대화를 진행할 때 이런 규칙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좀 아예 우리 사이에 대충 넘어가자 식의 허술한 경계로 좀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으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라고 선을 그어주고, 꼭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문자나 이메일로 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 네. HON이 중간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요.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되 좀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들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룰 뿐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 박진은 아니에요.
0: 박진은
1: 확실히 그건 아니에요.
0: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1: 맞아요. 마음이 약해서 그렇고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좀 평화주의자일 수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들이 근데 오히려 좀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너가 원칙을 지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불안이 올라올 때 자신의 가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승진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약간은 좀 더 처세술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내 도덕적인 원칙을 좀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빠질 때, 그런 네. 딜레마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좀 아니야, 원칙을 지켜도 충분히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공정하게 행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상사라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직 내에서 가장 훌륭하고 안정적인 겸손의 정직을 가진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야, 이게 정직이 네.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무조건 다 좋은 건데 이 네.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또 조금 다르게
1: 네.
0: 이게 막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네. 너무 적어도 문제고.
1: 그렇죠.
0: 너무 또 중간도 또 이건 또 그렇지. 어쨌든 이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3: 어느 한쪽이 확 좋다기보다는 각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0: 네.
3: 그 내 위치에서 조심해야 될
0: 맞아요.
3: 것들이 다 있네요.
0: 그러네, 진짜. 네. 네.
1: 정직이 너무 높아도 문제. 겸손이 너무 높아도
0: 문제.
1: 네, 겸양. 네. 네. 떨 수 있으니.
0: 그러니까.
1: 네. 난 어디쯤에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현대 심리학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빅5의 모델을 깨고 네. 사실은 유독 이 H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H 요인을 따로 분리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
1: 이게 외향성이나 성실성이 한 개인의 유능감과 이런 성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이 H 요인은 그 유능함이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브레이크이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뢰라고 하는 자산일 네. 수 있기 때문에 H 요인이 사람들이 더불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0: 그러네요,
1: 본 거죠.
0: 네.
1: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도 이 H 요인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0: 네,
1: 네. 공동체를 파괴하는 조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죠.
1: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저를 비롯한 우리 셋은 적어도 겸손과 정직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감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기도를 짧게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나님, 제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타인의 가치에 한계를 설정했던 저의 오만을 용서해 주시고 사소한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올바름이 또는 독선이 되지 않도록 가치의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럽고도 투명한 이런 겸손과 정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1: 좀 이런
0: 네.
1: 기도를 하게 되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3: 아, 좋은 기도네요.
0: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혜나 교수님과 함께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3: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노트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1: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0: 아멘.
1: 아멘. 어제 이 말씀 읽어드리면서 네. 그림이 참 의미심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경찰관 모자를 쓰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경찰관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잡는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무에 걸리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보호하심을 요청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에서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1: 아멘.
0: 잠언 29장 25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어제 계속 하가다라는 표현을 예. 나눴잖아요. 계속 뭐 암송은 못하더라도
1: 읊조리다.
0: 읊조리 계속 한번 이번 한 주간 읊조리면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요. 많이 틀리고 예 양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이름이 바뀌다 정체성의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것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만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지금이어야 돼. 여기가 지금이 내 생각으로는 right time, right place. 지금 여기서 주셔야 돼. 지금 여기서. 더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영영 무너지고 망할 것 같아. 지금이 골든 타임이야.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야 돼. right time, right place는 여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끌어당겨 오려고 하는 조급함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살아보면 알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내가 가는 길과 너가 가는 길은 다르다고. 얘들아 잘 들어봐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높으신 하나님의 때를, 높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지금 어두워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로워도, 지금 답답하고 조급증이 나도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 나눴던 창세기 18장에 결국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오늘 본문 17장, 지난주는 18장이었고 일부러 오늘 17장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가 사라가 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자식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해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 자식의 문제예요. 아들 이삭의 문제. 왜 하나님이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다가 주셨는가? 이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는,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이 약속이 왜 25년이나 더디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떻게 기다려왔는가? 그 약속을 많은 부침이 있었죠. 기다리기도 하고 못 기다리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끌어오기도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맞추기도 하고,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었고 인생이었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들 이삭, 이삭을 주시기 전에 18장 그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름을 그래요. 이름이 뭡니까?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건 개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규정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규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규정하신 사건이 오늘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좀 어렵지만 전제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내가 나를 규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요,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아니 먼저 아들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현실이 이렇게 달라진 다음에 이제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그러셨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역시 현실은 어두웠어요. 먼저 이름을 바꾸셨어요. 먼저 어두울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오늘 본문 17장을 또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16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6장, 창세기 16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고,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시고 번성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지 언 10년쯤 지나갈 때였어요. 16장은 그런 때예요. 16장,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왔는데 여전히 자식은 없고 여전히 이제 몸은 늙어가고 소망도 사라지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저처럼 여러분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꾀를 냈어요. 사라, 특별히 아내였던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자식이 없는 건 저주라고 여겼고 우리나라도 소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여자 잘못만입니까? 근데 여자가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다는 게 한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 남편도 더 늙어가고 자기도 이게 소망이 없고 이러다는 영 자식 얻기는 끝났다,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고,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어야 돼. 더 지나면 안 돼. 더 지나면 영영
아들을 못 낳아, 자식을 못 낳아.

0: 나 그러니 하나님의 때, right time, right place가 지금이야. 지금 여기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끌어오는, 끌어당기는 조급함이라는, 인내하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합방을 하고 합방을 하자마자 자식을 임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가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임신하자마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고 깔보니까 사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구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16장에 구박한 게 아니요. 이 사례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진 다음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구박을 넘어서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 어떻게 하는 게 학대인지 모르겠어.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이를 가진 이 하갈을 쫓아냅니다.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어. 쫓아내. 그러니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입니까? 평안이 깨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하갈이 울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네 주인한테 가서 사라한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자식을 낳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첩의 아들이죠. 본처는 아니어서 본자식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86세,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됐으니까 14, 5년이 지났잖아요. 이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로 지옥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사례와 하갈이 싸워. 사례가 와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또 하갈이 와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아브라함도 못 살겠을 거예요. 아마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가정이 온통 풍지발산이 됐어. 막살이 났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인생들의 미망이죠. 우리의 생각의 한계죠.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남는 건 고통이죠. 항상 후환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서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더 먹어갑니다.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1: 행하여 완전하라.
0: 뭐라고 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네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됐지? 아들은 낳았지만 그게 후환이고 걱정거리지? 오히려 괴롭지? 너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실패라고 생각했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니? 아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끝났을지 몰라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 너로서는 안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되는 게 없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뭔가 하기는 늦었고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그저 그렇게 될 거지.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 보기에는 끝난 나이죠. 늦은 나이죠. 99세 가능성이 없는 나이죠. 약속은 이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말하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나의 가능성이 너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항상 이 싸움 같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항상 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이게 다르니까 항상 이 내적인 스트러글링,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여야 되고 지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사라라는 여인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름을 바꾸시는 일이었어요. 건너가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본문의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이래요. 존귀한 아비, 한 집안에 존경받는 아버지, 이것도 좋은 이름이죠. 너는 한 집안의 한 가문에 존경받는 아비다 라고 불리는 것을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그런 말이에요. 많은 자손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성공하고 박수 받을 때, 야 너 이제 성공했으니까, 너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 네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그럼 내가 좀 이해가 되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직 현실은 어두워. 상황은 절망이야. 몸은 늙어서 99세? 아이고,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가능성이 다 끊어졌어. 바랄 기세 통해 바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울 때, 현실과 상황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상황과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하고 몸도 그대로고 나이도 그대로고 현실도 그대로고 약속의 아들은 이름만 있지 아직 내 속에 여러분 희망의 싹조차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바꾸셔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다, 민족의 아버지다, 먼저 이름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현실이 바뀐 데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먼저 우리의 정체성, 이름은 정체성 아닙니까? 이름 속에 내 인격이 있고 이름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정체성, 내 인격, 내 생각을 먼저 바꾸신 다음에 바뀌어진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재를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보고 나를 부른다고요. 나를 판단한다고요. 나를 평가한다고요. 사람은 과거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규정합니다. 나 역시 그러합니다.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일로 내 인생을 규정하고 나를 스스로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받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이 아브라함의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그 이름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은 세상과는 맞지 않고 현실과는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축복의 총로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 이름이지 현실과 맞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괴로워요.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돼. 나를 괴로움이라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그러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가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현실을 새롭게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정체성을 새롭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의 현실은 어렵다. 너의 현실은 어렵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현실만 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낡은 이름표를 떼어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버려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민족의 아비가 될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저는요, 제 이름이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내 목회도 실패한 거지. 그래서 스스로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이름은 홍실패가 아니야. 네 이름은 홍성공이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저는요, 내 이름이 홍안준 줄 알았어요. 나의 삶의 현실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은 홍열정이야. 저는 제 이름이 홍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폭이라고 불렀어요.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게 오셔서 네 이름은 홍폭이가 아니야. 네 이름은 홍도전이야.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서 도전해라. 저는 제 이름이 홍최책인 줄 알았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은 홍죄책이 아니라 홍기쁨이다. 홍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고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고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제 이름이 홍실패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시듯,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오셨듯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홍 목사, 네 이름은 실패가 아니야 이놈아. 네 이름은 절망이 아니야. 네 이름은 슬픔이 아니야. 네 이름은 홍기쁨이다. 너는 홍축복이다. 너는 홍새사람이다. 너는 홍행복이다. 할렐루야. 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마땅한 합당한 일을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기 시작하셨어요. 예,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었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열방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들어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바뀐 이름 속에는요, 많은 후손이 들어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도 바꾸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이름만 바꾸시고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바꾸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0: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축복을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받는 축복의 이름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는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하리라. 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리라. 내 교회에 흘러가게 하리라.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주시는 축복,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리라. 그거 하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홍 절망으로 살면서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홍 낙심으로 살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으며 홍 슬픔으로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홍 기쁨으로, 홍 소망으로, 홍 축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저주의 이름을 버리고 심판의 이름을 버리고 부끄러운 이름을 버리고 절망의 이름을 버리고 그 모든 우리의 그 옛된 이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뀐 이름에 맞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한 줄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낡은 인생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나 자신을 슬픔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실패라고 부르지 맙시다. 절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끝났다고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예수 안에서 이미 바꿔주셨어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소망으로,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낡은 이름표를 떼어내야 돼요. 이건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고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붙인 이름이고요. 마귀가 나의 삶과 어두운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표예요. 나의 이 낡은 이름표를 떼어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동방송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3: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꾸준히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이렇게 틈을 안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죠. 네, 라디오를 사방에 틀어놓고 요즘엔 극동방송 24시간으로 계속 저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그쵸, 부엌에도 방에도 차에도 우리가 어딜 가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정동희 집사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인데 목녀 사역을 맡고 있는 정동희 집사입니다. 저희 목사님 최경학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제일 겸손하시고 정말 본이 되는 작은 예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0: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작은 예수님 같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목사님을 향한 칭찬이 있을까요? 정동희 집사님은 어떻게 극동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까요?
1: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찬양 사역 전문으로 하시는 임정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0: 그때부터 이제 듣게 됐거든요. 뭐 퀴즈 같은 거 해서 선물도 몇 번 받고.
1: 극동방송을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0: 네, 많이 권하죠. 저희 목장 식구들한테도 권하고, 네,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믿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전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이제 거기서 극동방송이니까 뭐 다른 거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거 재밌고 지역방송이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1: 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전파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전파선교사로 일정 금액을 방송사에 후원하시면서 마음의 갈등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0: 아, 전혀 갈등 안 되고, 진짜, 뭐지, 더 하고 싶은데 더 많이 못해서. 그렇죠. 저 대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수고에 감사하니까. 또 어떤 자매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절망 속에 있을 때 라디오 듣고 이 방송 듣고 살아났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믿는 사람이지만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이 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이 새 힘을 받고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소중한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저희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가정교로 목자 목녀로 사역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의 평안과 믿음의 성장과 목장 식구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어서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목장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 제목 하나는 친정 부모님들, 예전엔 다 교회를 나오셨다가 또 지금 또 쉬고 계시는데 친정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구도 전도하지 못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가족들,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다른 식구들 전도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 이제 그만 빼고 얼른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얼른 같이 천국 가야죠. 아,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바로.
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소리를 들려주신 정동희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

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

0: 행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보흥교회에서 대신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화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과 축복의 항아리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들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어느덧 벌써 5월의 끝자락이 됐어요.
0: 네.
1: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유달리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많은데 다 챙기지는 못하고 참 소중했지만 또 아쉽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5월이 아직 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 네.
0: 6일 정도 남았죠.
1: 네네.
0: 각자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후회 없이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아멘.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뭐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에이 포기 뭐 이러지 마시고 아직까지 6일 남았으니까
0: 네.
1: 가정의 달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정말 아직까지 여유 있고
0: 네.
1: 넉넉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0: 네.
1: 꼭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을 잘 실천하면 좋겠고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정 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네.
1: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임박한 환난 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말하면서 시간을 충실히 보낼 것을 강조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남은 오후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1: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죠.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다소 흔들렸습니까? 그렇다면 지나갈 것에 너무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겠죠.
1: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0: 아멘.
1: 자, 번민이 많고 근심 걱정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불평할 것들이 많을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집중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오히려 더 또렷해질 줄 믿습니다.
0: 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든든한 영적 보약 또 두 가지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이번 주 테마가 또 요즘 괜히 제가 테마를 정한다 해가지고
0: 네.
1: 테마가 이제 계속 이제
0: 한계가 옵니까?
1: 한계라기보다 고민이 심한 거죠.